하루고 그래 돈징요. 도라 종어 링니 리슬 이고레 영조가년 친주가 주정 분리닝지 세지레 루지훈전 도리 예르코르나 모 찬니셰나 지중 클라무비 예르코르식 인생 예르코르와 더인 통화 등 자주제 남바 직증인바 통학식 용지 영지르 예르코르시슬 할음메바 지제 남버니요. 대리정 드히흐나 니통 조브질루 하르지스 도라 종콩스 차비 젤마 니치그슴 치그들 시그수셰비 디슬힙흥 람니 마뇽버르텐 예르코르 레든킨기 마르차 촌진샤칠 데르가 니나 제릉가 간수니 촌훈제 고름 쳔부 니나 드너버 제뇽다 등니 디인 중 아롱응고르비 도리 람듬 능메테케르와리 펀닌지제제레 름차바나 제제영 차송세르 니통 니르슴루나 도라 예르코르 레르글라 촌니우셴나 치유 디히제 디급흐리 중용지 예쿠르와 마통 사야 지금 범가 동지기 내는 시흥 예르코르 쇼디 용법 거르 테름바 마치기당 동시라니 선바디 니통 제르글로등다나 예르코르와 사야 지금 제뇽다 신바당 용법 거르 동시르 치기 제뇽다 신요 데리징 만마 셈칠 셰기사 시긴나 예르코르 리르기제 저치른 제르독 신바디 간수니 촌근 와제 고르름 침빈 저바 흥아르진 아니낭 원정 예르코르와 멍치와 종크르진인 조알리 종토타 만득비긴기 도라 종크른데닐 아무그산니 제사식다 제르와리 로테 츠르 손중큰 카히 제고제 리창분지 정 가득 첨부냥니 쿠총 로르다 마르차 키엘랑 쿠르코르니 아른 머기 버 예르코르와 쳇디 자퉁다 가르잠니 참부 가르츠콜라타 버스나 니니치글라 퉁 제척인가 파른루 서롱셰진 오비 남진 코너 어그르 동청가 기버든 키양이 위제 니슬데 땅른셰톱잘 예르코르와 젠능고 쳇도 요물 이나 리창분지 마틀른데트르 총니르시나 탑히흐만바 사버르 소딘요 탑르므제제네 고좀땅 사르바시그리 람드나 람마 사르바시그타니만 디름니흐위 로르브든체버 람데 긴쿠땅타니 쩨바나 람티그데네 도라르질렌델비 아나그 꼴람오시그테제르 중고 조싱마르므그 너블람마므그 오연슈고 얀르그르크기 디르간 도라 종트그나 군코니 마그트브시캉 미부투 마그트브제 지힐지 람더 사르지 지트그기요 원칭 디지제 로제 처그능 람딘 름지제 말무소니 아름진 랑직스제르데 산츠므돌위 종름의 지마식데제리요 니통 니르즈르 델마 니치그스므 람티 용스 카르통시바나 람마 시그수시 차리앙 알랑쿠르 니르므르 셔마용 총원보니 긍차 등 모리 스타팅 추우지제터 르니인 돌르를 헤비 람티데 디츠라니 잠지 제통데 신요나앙 예쿠르 리든 큰가 람테긍이니 셴나 돌라 나르진 지정디기비 사차시게다니만 돌라 종어등이 수제 좀바 종훈 메 잠신지 셰지레 고름 쳔비 랑쿠르 다동 요물 돌라 종크르데 늘와 용나 마치 타피 잔니 늘와 종크르데 지정 톤터비 타피 흐잔나 지금은 제고니 도시부 탐방시지 삼친데 돈바리 갑대 디토롱 상친디 대와 지고르시 클럽제 젠멍지자 젠컴 예고르자 남바사르바 니흐요기 전진오바당 도라종데 생출은 도라 테든 젠컴 예르쿠르지자 대위 사콩서 니위강기 저스트르시나 르니 산츠므가디 예르쿠르와 시그둘 예르쿠르르 제르제데 종용제 공고 청미 삼든식데 제리요 삼슈거름진 카슬드신바디 아니 치킹 윈지 중케제 남바 사르플 머실퍼 흡빌릭 람틱 지그제디 타르투르다니 비 톤쿵 리틀시 람틱 데슬릉 종치르니 메요 휘르그 릉충 종당 도라 종 옴치 종들 바보 종들 첸느가 쪼그룽 쳔보 도리 카라 종롱 생지제 데 간수 소지제 유구르그 릉충 종데 쥐지 종일니 슬릉 데 실로데 람틈 차층식 저바리 와르능니 터다디나 람테크 정기 제코고나 어가당자위 생수고제 도리 종름 응어가바시 망아탄클시 어가시비 이게 제터인들 펀린린디 인데실시니셰튼
사체 토니 띠나 람티게티 설릉니 생숙서 쥐띠 돌아르비 상득서 해바당 촌군니 간수를 해비오장 데니인 종일니 촌군데 셀룩셰바진 생숙서 셰비 아그시비 이근데식 등라셀 데리징 등 사무군인데나 아그시바디 중국인이 틀어 옌튼께 고등요버마슬 세진 존들미바당 송지다동 융도비 레르그당영튼요 생숙네 갑숙흐인버마슬 데리징 냠지르식정겐 도란네 간수니 촐문께 골름첸비 토까 사츠흐만버 아랑글릉강 생숙스 카숙디 존부스비 고무식데제르 생슈른도라 용름 응그비 게르쿠르 예르쿠르 쩨비 뜨글람트크 촌드마랑츠라 제리 드그자츠 묘정 데 메용 회르그릉 충중그 깡그르르우등 도리 옴체나종 쩨무 마리그마 첸드그 쪼그종 도리 카라등 데브진 종일제 참친 사이브소 제종 클망우르데요 데비 람트마 젤마 니치그슴나 도라니 간수 로르질버레 첼리자당 나슴즘요바당 람질데 치글롱당 참친 사이브젠지종 나그츨 방중수 사이브르그 제치요바당 암니 동수 등 점모 마리그마 전능 쪼그룽 첸부수 데빈 지중 클제니 제틀시요 도라 종기 혼라 람틱 템바당 데닌 지중 클럽점비 탑지 살루 단 클럽시니 생등 종들 찍라 차비 람틱 도티 람지 제 환주르 페지라 그치시 원정 알마 챤르다 챤제티 멍도바당 찬글 셰바 잠지 마츨 노 멍우릉라 그 섬르니 비 산츠므갈위 용름식 게름쿠르코니 예르쿠르시피 남티 제자식 단계르버 바순셰기바티 쉽티 니츨 정말로 출비요 치 타이통네 멍지 리쿠르 카습시 용름 응거비 남지티 종즈그 뜨거버당 예르쿠르시비 상출킨 알로그속 요치속 리쿠른 즈그튼라 간달 긍죽동아당 아거르 잠니 도비 텐제당 아랑기 알랑쿠르 코르테 예르쿠르시피 가르시 말릭 증비니바 제릭스 동와 스테빈 지중 그제 비츨 토르퉁 아람프르라 근데 동와 자토고 타이퉁 등 아링니 쇼그튼 예르쿠른 데실 자퉁 에주르 지 제치그던 디비 아중용 제 아르그든 예르쿠르 말릭 쩨버시 잠질데 예르쿠르 상출 킹 쩨브든 등 알랑쿠른 주사 제치 아멍라 판디 쩨비 점점 사츠거니 옐코르 위에 던점했대니브샤 종용 옐코르 샤프시스테니브치 옐코르 위 탈트나 로그치브테인제 치기지 즈그텐시올라 조트나 년은 사츠가 섬당 종즈 뜨거니 옐코르 촌뜨거샹와 아디아당 레브진지 고직시흥 종크르 땅 종클 탄쿠르지 알랑쿠른 조사 니퉁 앙압지알르 르멜기 곤질시요 아르 머크와 땅 느그멀거버 Ratsukji korvi zhonglim dede songna gerjia langkur korvi garisa tang. Aming la tabdi chambi satsi zhongzik tagwa. Logsuk dhikul suk changma yola. Tarung dola zhongga cheli langkur lartung keli togma nangjin shini. Ani terin juri di langkur la tabi shabshi machang chubyo. Fenlinin ji shajir. Wanchila yelkurwa tundi langkur njuksa me la. Sangchul kang me. Logsuk sa me. Langkur la jang me. Tarta anaytunda tig rerijin tigja yubi. Lamjung dir ngini yelkurwa ngigitubi danghi yubirjir. Dibi jing ponjir samu na mayin jirdugri. Yechung ci yi babo jung dil bingku devar shengwi zhonchim kengshik nirni longu mangun goryo. Kishay jir. Yargun na cengmi kengwa mangzim li bar khiri shijin yo. Si nyachimang na di yungbu mangu zatib. Tashta shabshi tang nyongchur shugla khiri shijin ubi. Yelkur war kachi dambi nyongchur lagbu shig tang. Pantsin nyamda pejin ruwi shabshi dribzhin usir. Babu zhondil tongte dewi fanchung anji nanang zhonglim ang gwi zalwi njirduk tongla semtag jati rangchim jiga amangsul zhongkang tajirishang. Zizu la guwa na jacha zangu tagdagri. Bika chistir zang na gheh tehtir chewi amangsul zhongkang ga ngagtu Adagwi danggu warla jigyo. Kwarmar zhongdil kharmar dewi gabzang dorji yi nzhugbi shochim kengshik siyo jang. Zhonglim anggwi calib chirji ki zara shiglini shochim kengniwa si di. Shigdul karnun si.
ཁེ དེ ན འདི ལུ བེ

0: ཁྱི ཁྱི་གུ་ནི་དེ་ནི་ཁེ་ཁེ་ཉང་གི་རེ་ཐར་ཏ་ཁེ་ཉང་གི་དེ་གུ་ནི་ཐན་ཅི་ཅིན་བི་གོང་པོང་ཐོབ་པ་རེ་དེ་ཐར་ཏ་ཁེ་ཉང་གི་རེ་ན་འདྲ་བ་ཆེ་དེ་རེ་ན་ང་མ་ང་མ་ཤི་མ་ཤི་མ་ལ་ཏེ་ནི་ཐོ་གུ་གེ་རེ་ཁ་ཤི་མ་ཤི་མ་ང་མ་ང་མ་ལ་ཏེ་ནི་ཐོ་གུ་ནི་རེ་ཉང་གི་གེ་བ་ལ་རེ་གེ་བ་འདྲ་བ་ཁ་ཇོ་ཤ་ལ་རེ་གེ་དེ་ཉ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하이 다스 돈저 손에 다스 세바티 치치 돈은 르치치 탄전이었다 탐브레코드느리야 미 오르게진다나다 하이 다스 돈저장 이제 말을 들이야 하이 다스 돈저 손에 다스 세바티 치치 돈은 르치치 탄전이었다 탐브레코노 튼데 손톤에 따지와디 그때 지와디 렌즈다도 희공오 자신던 상황은 그동안 지와던 오늘 알레야 지와던 오늘 어제 희공오 자신다 상황이 상황 가까운도 너무 멀기네서 상황 가까운도 너무 그 희공오 자신다 상황을 그저 지그지그 반쯤 멀기네 어느 사가 어느 그 정원의 대상지가 지우 그 너와 뜻했네 인조 선지 존재되는 그 알레당 하당 먹슴부 정노가 이와치기터디 우도 소코 톰메사 부타가 순시 사셈비 타토 크튼가 톰베 땡자위 츠츠르르나 키 까와르 다까즈 까 까와르 츠르 까와레 뜨나 톰메 공루 중앙의 톤에 예카라 했다가 랭가 타정용가 루영 총가 타정용가 똑근용절라 젠젠던 아랑숑근 지카 유치라 티드게 알롬 코메크모 치크타 메크모 자즈크린 주주르모 자즈크리 하라 주구너모 테카타 자카라 통구모 다로 유거 전제타도 양수 칸이 정드가 그튼가 유케 전제타도 양수 칸이 정데 소콘거 체에서 양수 칸을 특산이 저거다 유 아직 참아다니 저 이거는 저특근하니 건도고 제일 신난도 거디트노타 타타 쩨고 구노가 이거는 네가 마즈 타타 지역 같은 저거는 그때 너무도 이제 말이야 그 마즈 때 쩨근구나 끼 저거는 쩨근구나 끼 저거는 됐다 딱 그거 긴딜 하는데 거디 디디타도 메촌도 그게 그때가 메촌도 그저거 루중아 뭐다 중아 쩨뜨기 뭐다 메촌은 나가 주제 我听这个歌，去看到那都歌，对不对？他看到那都歌，对不对？提前听个他，可是，搞啊，现在呢，两个搞啊的，后日就搞啊的，真做他，喜剧，啊，人家拉米吉特松啊，人家拉米松啊，提前他人家这个，独孤个，独孤个，就是那种，而且可能今天这边人家南昌人话，独孤个，没那疼啊。
1: 간첸자 용나 옌바가 르지가 우도 좀 탐체 제터네데 히치가 메까 허나 하 토토레 녀쩡가 께서 우도 도데 사마 토라 토카가 탄치 딘센 트리나 지 녀쩡가 때 라가 토종가 때 옌 라근이 녀쩡가 때 티도 그때 제르마트가 티트가 하라트가 쩨쩡가 때 휘티쩡다베 다리 하 히누 공거스 아 dari ka xinu kunga. Ti xi njit xinuga rikha jenga nyek kunga atsin. Ti taka da ma xi na ka gu, xi su na pen tu kunga kunga. Dorna rikni ti xiwi kanzag ta xiwa nga kunga atari. Simba mu, ti nyiga jintan ta xi ni, chadana giwa qimbu yunu xi kunga. The machina in a Yanuk injury in a chuka, Yaker ginger in a chuka, Linger in a chuka, Tahik injury in a chuka, Tamakaga. Thomas Butaga, Tikanu, the Jincenta Kinita, Jeju Udu in a Chalinda, a Jewish at the Tatsinja understand who would take a Giva Chimbu, you good. ᱛᱮ

0: 나다 쳐지니 너지다 디다도 돈이 오던데 그가 너 사마리카기 셋들이야 그가데 혼주데 로마 토근 잡을 로마 토이 뭐나 로마 토 많이 봐야 디엔세 미네 봐 즈마 트파 올라 로마 토 많이 봐야 뭐 로마 토요 뭐 로마 토 많이 봐야 뭐 난다 베티치니 소셰인 따뜻이야 너다 랭 카톤 그거 니냐가 랭 차톤 아드네 천셰드네 치드 천셰드네 자등 천셰 그거다 천샤 자등이구나 자등 때 르무가 구니 천벌셰 빠이네리 천샤 죽고 희구아 천샤 자등이 자인 디야등 디 천벌셰 빠 르무 디데게다 천셰 모모면서 누구 근넨들이 나간들이 고사르세나 알르티 아청오 쳇쳇데 톰베세나 우자이나 아유메피 아청거톤 아기스 메정 아제크르지 아양라 아유라 소크 청아 아기스 요피 디라 아청시 땅바 진테 두노디 엔첸데 아청시 인도동고 쿵카트니 노티세네르 우츠 알라 소카양 디 나니 송샹 디땅 차튼비 알르시 아득서롱월 선생 구르니위구니 소드노데도 건더 더 우도 아창디 딱비 기와치디인 디테너 디나네
1: 시덴지 산쿤족부남바 탕디 최첼린츠 스동츠므드니죠 레첸디 좀직바 반디츠등 좀증간커바 체릉자히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직 체릉긴 최치님버 과친치 다디모

0: ཁྱི ཕྱད མམ་པ་ཀེན་ཏེ་གི་དྲིང་གལ་ཏོ་ཐུང་གཅིག་ཆུ་སེ་དེ་ན་ཡོན་དྲིང་གི་ཉེ་ཏུ་པ་གི་ཁ་གི་དང་པོ་དེ་ཆེ་མ་ཡོང་གི་ཏེ་ཏ་ཨོ་གི་ནེ་ཏེ་ཡོལ་མ་རེན་དྲིང་གི་ཉེ་ཏུ་པ་ཁོ་རོ་གི་ལེ་ཁ་ཏེ་ང་གི་ཏེ་ལི་གོ་དེ་ཡན་ན་ཡོན་དྲིང་གི་ཉེ་ཏུ་པ་གི་ཏུ་ཏོ་ནམ་པ་ཀེན་ཏེ་ཡ་གི་ཏེན་ཅི་མེ་པ་ནམ་ཤ 생긴 처마용마 때르제 대치대 거다다 가디 조디오바 아주 집을 가서 로자다 킹이 빠치대 모용복이 치다 다다는 유튜브 탐지 그또 넘바겐 땅어마 몬츠기 된다라 몬츠기 해지 됐는데 진데 몬츠 타칭이 버트텔라 다체세 그리고 조선 제지 도론테니 조선 치 우파 돈 치 구파 치 님바 인치미니 치 구지 다든지 니트라
1: 레레레
0: 근데 이제 제지 칼로나 빙에 버트 드는 유튜브 하고 견담 치 이제 드는 투소 템베 치 이제 다 론테니 조선 치 이제 테나 테니 로루 니카티 딜레 제지 다든지
1: 레레레 레 트지치 테나 주 건초 제른 그 다 주 아르컴딘 손이나 줬던 디근다 탄로방이 탄는다 지시앙디 그르베시앙다 톤다다 랭고는다 디 아르컴딘 냠족실 고사칸트 요니나 대탄로가 다탄 주 홈고 총고리고 아르컴딘 냠족 고사칸트 고니나 단담응이 탄던다 탄로방이 탄다 좀좀 된지 같이 논생이 탄다 카다 마나다 대체 그 답쳤던 게라 주 아르컴딘 손인던 너무 그냥 좀 그 된지긴 탄다는 가서 참아지 냠족으로 돌놈실 고는도 뭐 여기 뒤 틈자로 토네요 그다 근데 어디나 주 아르컴딘 손이 다치를 공내시아 빠지면서 주 돈득은 단어 무상님 터치그르스 지라 세진한다 대단으로 다 정도 동고 중고는 와르금다 동으로 다 등은 그렇다 어느 그동 쳤다 그르스 지라 세진한다 단어 무 찬다 주 남낭 단다 다 하정 망아 윤도 무 찬다 대쟁다 두버강 예쁘던 너무 와르금데다 넘버 대인적 중단이 잡조라 동트레 준다 인 하정가 치게 레이드는 거 주제는 되는 가서 인터넷이 다 등단다 이 타니 갑다 너무 쳤는 야 쳤냐 특밤 특지 제시와인 야 되는 데 그때 뭐 야 되는 거 상관하지 되나 뒤쪽 적응이 되는 거 괜찮다 동참다는 요 괜찮니 솜드 봐 등 동점 봐 자히 동점 등 솜드 그냥 그 사르자 자히 등 자히 동점 봐 다르클 갑상 도르지 등 같이 다르클 안쪽 세랑 등 손 말인 챔치네 내가 상인 가 두디 서거 등 셰거 등 나초 양 챘는 일 되는 거 그때 뭐

야, 형님이 죽고 청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대냐 나 조종을 얻게 농층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죽소 제도 고지시비 디주도 가르마 앞지런 거 나 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나니나 죽고 청청치리 특거 죽고 보자지민 리 떠나 죽고 청청 청마 감저시기요 리 죽고 청청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부즈거로 쉬라 다 기르긴게 저노글이 샤이나 초코 다나영 나충시비가 슬림 승근능니 포자르김그 아야능그 이제나 공성드 흑제부즈거로 주라 능기스 돈이크군이로 주 디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저거 총총 참마셨다가 리 다나 나초 소쿠크사로인 구솜준데니나영 터제니니 제니르 디젠거 죽고 총총 참마게 영 기르긴게 저노글이 샤 참마 용저위 아영 국사로서 준디 자지 긍럭지 주디 시가치고 아리 대한신인 지나영 듣고 총총 참마가 하는 그 공성대 등선이 됐더니 조릉이 근전한도 누가 아 다시 스미나 죽고 할고난도 누가 회차 지난도 누가 세모 대한신인 지나영 아는 걸 갑숙다라 다 르문데 진단자 처차득 진단자 세정의 진단자 아 단들아서과 그인 거기인지나 갑숙 집승게 타크 아 영어랑랑아 차지 영 이진디 요지르 긍흐들 아야르중거 인지나 공성데 지즈거랑거 티쟁거 두고 총총총마게 영 녀마리리 니인지나 차지 과즈 고주데 시 같이 그고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게 십드뉴인자 부자딤게 영 럭슬럭서와즈 쳇드고 지시요 리 럭슬서와인 Nyamchun Masipi Yar Huntel Yims Ngomag Chuk Lakshin Dengina Yang Chirching Dung Juyel Hri Tuku Chongchong Chongmag Yina Yuk Yina Yuna Po Jarjim Deng Sant Darung Tangchik Dung Juyel Arang Li Sonam Manim Na Jau Koni Matabde Chamag Rangzin Mahkambar Sai Nanjing Gugmani Sikunung Darla Hri Terang Jina Yang Po Jarjim Ge Chekhang Shtanji Gnangni, Bja Gnangni, Sai Bja Gnangni, Demi Da Tengi Taan Gna Lakshil Kholu Kazi Chet Gwodgishiyo Tana Tuku Chong Chong Changma Gha Nawa Tola Nyunggo Kaapshil Mangam Nyungyong Rung Hargi Tun Lagda Alang Naku Chekhang Chechung Chenjayang Khsab Tung Masab Gen Naki Tasekiya Tuku Chong Chong Changma Gho Nyungzi Hari Ma Nyungna Shibta Nyungja Pujar Yimga Gauchi Nantan Tambi Chib Jatsar

야 아리 다나치 슈닝제나 나준 지와 어진 천리글랑 녹읍실라 가야루 스텔라시고노 데냐나 땅아 나충시피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가 등디 체트 고지요노가 나르뜸라 가르충한 연주엘

0: 나 총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스컬음니다 아나스트므라 시둥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키스르제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셰팔라 스파다 마즈게 녜너리 조고 총총 총마게 응아는 그 공성 등 릴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음나 요노가 가양스타라 셰파라 스탄후이 켈라 소과 망아스가 중아 다니 나총시피 가슬림 층그 티파 가르치 그르클마 시그라 포다르지마다 조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 듣고 레드나 텅디 티바 가르치크나가 조코 총총 바승 어르마그시 노가가나 뜸 얼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조코 총총 바승 어르마그 가나 뜸 치시게 네인이나 톱종 유고즈히 니 옌근지나 단지나 나뜸 유고즈시라 히게 조랑니게 영 초다즈히 드나가 지냐마치가 가나 뜸 디치 년주이 조코 총총 참마게 영 가나 뜸 디능나 나치 니울득 히고노가 가니일그랄 합샤 차스크톤고 요크 디슈가잉 삼지 유고즈 통고
1: 이비 게르긴당아 냥니위에 톱종소 제주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톱종거 톰아빠 성준마이나 데랑이 치죠가 나뜸스 체리요 하나뜸가 캡샹아 알고가 이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아겐모마오 니오츠가 실어도 체가다 아저우성가 따르지 근조거즈가 체가다 아르뜨가 알고즈가 용이 따르드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크르크 다무 이 당니르도즈가 당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르르트고가 니 사용달리 르도다 이기 한다노 르르트고가 하라 카사치 자위 하라 카사 송이우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르고그라 초토 올란 차지 오노가 예그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게 더다 자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메닌돌이 크르게 아르마르마디 송에 한그나디 땅에 함튼드 땅에 하맘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로송즈가 제노르 쳇즈고나 르고게라 다시가 뿌땅나다 하랑게 고노 제노르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급 시고 있는 창마가 희송스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양츠즈고 누히 다르즈 실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셰츠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즈 실어 치 귀땅는 지 전부 이달리 다르 실럭럭 초당스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럭 라조 촌노지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제송즈가 당마 알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럭 나오지 타소 아게모 마오더니가 럭 동럭 안페리 젠크 럭 치직나라 다르 실럭딘더즈 Лүхтүң лүгзгінан лүхчігіне зөпсәл на зөпсәл фчыңғын мағар аштығы жүр. Зі харағну махчадығы жүрзгі. Яңы зығы зығым зөкіңгі на зүй. Мжырғы цаңбаға лүңдан үжіғзгіра. Штарзы шылығы яңды зүзгі. Мзөкің ғаму чечезгі наңы. Зығы зығы зөчезгін жүрдісі. Yīngā, bēwā zīgā qiāmān zūyī, dā jā gīgā sāngān zūyī dā zīgā, shtār zī shīlā gā yāng hārā gā nū māp jā dīgī fchīr zīgā. Nīmā zīgā dā, fchīn kī lām dī zīnā sārā yung gu zīgā, bēwā gā yāng lām kā dī zīnā fdī dā wu zīgā, zīgā yāng lām dī zīnā njū gu zīgā, dīn dā chā wī dīmū zīgā ndū zīgā. Achi yar gu gā yā fshīrā shtār zī shīlā shīndāng nā, shtār zī shīlā gu zīgā chūlā dīmū zīgā ndū lī, 젠크가 저거다 바와니가 되게 지즈가 다치 쳐서이나 가거라 지 지즈가 더니 저거가 너 홍어 총도 그거 나 숨에 고개라 또 그나서 그때 나 죽고 더니 납시라 용아 양치고 반텐 지 셔즈가 더니 저거 겨우성가 송치데 너 고개라 겨우성가 제목가 닌고 나 셔즈가 더니 다른가 제목은 거나 젠차 그요 쉬르 비탕 요즈가 그거 더더 참아면 참 특제 당에 답시라 우송즈가 신나가 어제 우가 찍어 드긴 더즈 아라라라라라 너 채난지 탱키즈 얼고가이란데 데인족만잉 아침 초캉나 앞샴고 지 송은 초캉나 앞샴다즈 더니 더니 저거 샤송에 간이야 주셔노 간이게 초 다른 샤송아 시티 지 샤즈 더니 저거 영 올급시라 용어 치티노 얼고가이란 초캉나 앞샴이시고즈 더니 영 저거 샤송에 저거라 배워라 쟨크니가 얼고가이란 초캉나 앞샴이시고 나한테 머스티브 지 샤즈 더니 아 다른 저거 하집가나 아스카르코즈그라 니가나 젤리옹톱가 디나 챙이야 카이고스마 그도 챙이 말한 펜톱가 한다나 다치 체라블란죠 지셋 더니 다른 거 더니 아바와가 너라 홍어 총도 그거 나송에 저게 저거 나 줄까 디나 챙크 초카고스마 그도 아 지셋 더니 저거라 바바니 고게라 찌찌리 송예 가콩나네 마라 이게 한다노 고게라 젠크 요사오데 후유 송스가 더니 젠크가 고게라 카나송당니 저거라 바바니가 하나 유이니나죠 당예 차오 가르가 조중아니 피라 송스가 조고노 람니 차오 삼스가 특당스가 든다 바바게지 나로 요가 지 젠케 지즈가 젠크가 카직당 타조 얼고게라 송종도리 나크근가니 지셔츠가 더니 저거가 나 로메나란 드김 척도다 임민인가 되게 담무근도리 되게 쟁케지스 야 당안근 안나 안가지코 멍나 멍안가지코 지노 쳐즈너 지 지노 쟁케포 랑다까 다리 당스니 카는가 야라 허치송에 채나가 야리 송스가 Then he chavy go get a gang a kerna de songsgra, songsongi, tosgna, kriu songsgra. Then he chavy a chicker, cho langazi, chicker, cho langazi, then da chavy in conji, dansgra. Then he, a bavago, janker, chosong a lizgo scooty, so sona, chill a little ducky chiravlako, hara chalet a churguner, zim shetsgra. Then he, dan was zugger, chosong a jirma mamma's take out the lamb togum ta, gora hit of la chuadon, zim shetsgra. 더니 바와 더니 젠크가 르그스 사이트가 체리고 동서 더니 저거 양은 조금 다 고래들이 인지가 마장다서 더니 차위에 르그가 스퍼 찌찌찌찌 송에 체크나 아지당이 인지가 마레린 거 레레 작당서 더니 다른 거 먹성 노스라 나가 노이 송은 초가 나가도 당이다 바와 초샤와 송서 아 바와 초샤가 르자오 사송데 당이 너 너기 달리야 르자오 샤츠 고게라 요카케다는 거 주신 머티지 다 주어 체키 안 먹어 용지라 조금 다 고래다 내가 먹을 걸 다우가 머디나 차우스 왔디 진셔즈가 더니 알라 자오 말루마다 당이 롬보즈 야라지 당지즈라 롬보다 야라 송치티노 아 지그마 차운 초가 나카다노 더더 안 먹어진 도즈가 더니 다른 먹성 노 쏘라 나가 노 더더 녀가 던존도디 찌그나 뜨가 없이라 송이 알라 자운 되게 셔즈 딩거 고마 딩거 어치 고게 랍시라 마신 사 먼저가 지시라 배와 신다즈가 배와 시람 초가다 송다 땅이 다시가 따라 고게 랍젠 그 가능한 적이 땅이 배와라 저거 니가 나가 이니가 나가 저 땅이 차오 다저 실로 상하 우송즈가 더니 차위 고게 랍시라 다지 실리 쳇땅즈가 다저 실로 그 양아 더니 우리 좋아된 거 초아즈가 톱송즈가 내가 낙담샷 찰송아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 총시비가 측근 직티 참바 리비가 공인 다나지 리비가 공급금 더질한디가 당아 나 총시비 대통 진행 호출리 선비 늘 원고라 소비 거거 희샤즈가 르디즈 정말 호출주일 Ri tana sami natik se gununda nyina khawu cholo khirge chasig jili da tangi wiglam gomrang go gyo ni she tig tang khirge sheshchi

Re teringa sangalan ji tirang na chada japa ge chi ne khujari da chu lopta chemjang songsum de chonji nara garsang terang de songgu zami jona yana songgu somla ni na da kantar da japa ge chi ne khani da gwa ge chi chi gwa de da lopta chemjang songsum de ge da songgu de songgu ga 이젠 그 주 다가야 능가 같은 데 조속 나반 선진 나가야 능가 공성 데 집부즈그를 다랑 능가 파마 등 첨문 데 등 산데 야 능가 디츠 집부 흔데 인지나 그 주 다 공성 그 철든 데 양나가 수은 데 등 산데 지 야 능가 조한 데 집부즈런 데 당나 그 주 같은 데 아 런은 그 다시라 소전주 주그 자지그다 따군 양나 송구 사로 아 증고 좀 주그 자지그다 따군 데이고 디젠거로트나바조가 다소전조조가 당이포 당영나 그 소중 요치라 속관딩이 되니 자득가라 꾸리고가 니글라카니 다 참더라 파마존 선진하라 라는 그 샤인디 소수가 요과리 저 갑다즈가 요과리 이 아파트 그게 샤이드 소프트 소나 길긴 그 칼렌츠스 이고노 소프트 그 지글음 쓰고노 소중 요과 이고노 라스과 그 갑다 소수가 요과리 제이 다 소프트한 인조근지고 양나 로코 살아왔던 곳 정도는데 자들 다다꾸니고 더블리 주가성 때랑 대지 소프트한 조조기 님마 자리 마르토고 메노가 갑도는 데다 소프트고 그는 나 되게 로나 총총 장고 그렇게 소총 그런 바가 제 인도 장고인데 능 하랑의 주라 공천디 공모츠게 가시기냐 주 너무츠게 가시기 랑주 dandatsgez yang chi lobkun na duchi sir gonar dagzu ayan nang ran dikap twa ran ng shayi te chama shera yu ayong na dandatsgez chi dangan lang jinara de ta chu chi nga si ge malang ju gomong kha si ge mnya ju yang na sama ti tara sa ju la su kan da ge chi ma az ngan chi ga song yo ge di chang ge na shera ge ge so cha ge jilam tara so chan ju jo kha ge ni ma cha ri undi na nga shayi de ge ge lobku ji ge na da shera so cha song na and it's gets chigrang rang ge shai de ge galin and the mini and the mosh ge yiti chang ge pa ma zo ge di shu ga ge do nang ge yang ha chang ga xian bu le ta bu de ge zu shai de lo zhan jo kan de pa ma ge ge ge lo zha ra ge gin de ge galin ci ci yi guo nu di shu ni ze ge ci ka da so so ma ai ju ta bu de ge ge chim de ran de zun son ja rang ge kam na yo ci sa zo shai de ji ka da ra lo su ka da lo su ran de zo yo kai ju da ha chang ge ga xian bu le ge shai de de teng gem sa long shong guo na ta chim de ge ra yang na pa ma de zo xi ge ge le yo ge ni di yang ge de nang ge lin cin di nang ga ra ge ci xi pa de teng gem sa long zhong ru 아 참성가 망접단 본단 거지 그노 좀이기 고비 자유 쉬니기지 좀이긴 데 있다 주일 좀이긴 데 선진남 총어 이 작벌 같은 아고요 노 좀이기 데인데 아 단다 그 가이긴 지나 시밥 데 탕감 살롱 좀 참성가 망접단 본단 거세 그노 더 인지나 아 그 뜨긴데 뭐가 비니 마다 참바리리니 쉐력 참바 뜨곡 디나 아 지 갑톤데 시밥 대통령 살롱 중으로 침성 거만 접단 본단 곳에 그 놓고 좀 이게 치다 주일. 이나 좀 이거 그 도머는 이나 좀 봐보 그 침성은 시비 롭자 도마 인지 파마 등 어떻게 와든 된디나 롭수 그 롭틀라 히데리. 가차 옆으로 샤바니 그 들음 그 부른 즉 비와든 침덕은 살롱 중와니 시비 샘글 세위 와지 샘크도 비 롭수 그 들린데리 그 시바가 마음으로 그 망도 담 본단 진이 오까지. 다튼 아랑일 살롱등 참성 참튼 나그니 참덕 남라 럭터실 초비 휘종 남이 지우존도 있장 시바당 산다 세와당 리히지 초의 공급 담비 살롱 중도 나체 아랑일 살롱 라데니 마게지 데스키 체스트는 먼저 시발라 냠타 초십샤지인 양덕 비소수가 따와즈니 시퍼 날디 데텅기 참성 코리지 된거거스 다 도문인기나 시반답 대통령 살롱 종종디
캠증 그 망접 담보즈 캠증이나 양나 캠덕이나 양나 파마란데 라스고 그거 샤인데 대통령님 살롱 중준데 다 망접가 요과린 지준딩이 타나 샤크요가 대단다 같이 되는 거 좀 있는데 그 단디 그 동원에 치다죠 그 동원에서나 갑다 했던 럭본데 봐 갑다 했던즈나 샤즈르즈나 갑다는 캠증근 제와 진나 좀비 조특다버리스 가양 땅 종정 야프주르지에 담비 갑답시 땅 즈바이 참덕이 휘비 셈절 김쿠라 질륜사무셰브 아르그름셰 타프마슬 휘브 땅티지 갑답시비 므휘다니 콜라다 양덕 또음 또브르 잡툼셰고가스 다 어쩌니 참덕한 손진나라 그렇게 샤인디 갑다이죠 양나 참덕한 손진나라 샤인디 갑다 냔주 양나 참덕 땅 휘바가 와나 갑다 요주 디토니 시바그 갑다의 거를 찾아라 갑다도 그렇게 고름이요 봐 영나 그게 저슬군들 갑다의 주 딩이 탈라 저게지 소중 요과의 근지죠 샤이주 섬니엔 갑다 요과의 주 안들라스 과다 시그 첨정덕이 탄 영나 첨덕덕이 탄 시그 도능의 거사 냠주의 거사 저래 뜻을고가 대한전이 시바가 갑다에 거는 거 갑도대 참다가라는 게 냐니 시바다 그 세마 찾을 갈고 그거 세마 찾을 장기요 근데 이게 알질은 사무이 대 얼그름이 있죠 나 다 좀 같이 모르세고 가 뒤손이 구초비 갑다이 참정근 가와 세트 거지 능마월 삼키 등 질은셔브라 근데 당나 참정근 고링할리 참텐된 게 시비 마침 딩큰식인 비차니 참덕이 도머 시발라 정비 동이 등맘 텀비아리와 합전니 디그남바 오마 당림시고 딘송스 아랑그 샘컴 뇽드기당 시발라 예치셔바 시바 좀 여름 농서줘바 아랑글릉 서류제 얍줄은 쳐와 낭질랑 위 시반 살롱 정으로 급바스지 탑랍데니 첨득 아랑그 샘크 제뇽도 동아당 시브라 단적당 참튼진 살롱 중의 고리집전니 디 리스마 대탕강 살롱 중으로 로그름셔고거지 점점 그나나 그렇게 샤와드거나 가와드거나 너 요즘이나 반찬에 갑다이 갑다가 돈이 반찬 그 샘도 떡고지 내나다 점점도 참튼 용주 대시가 반통이 진지 요기도 세고 대동 대비진도 그 점점 그는 그 시바등 참득이나 파마등 어떻게 와라잉 다 갑다의 꼴이 예주 갑다의 꼴이 요근지주 디진데 그게 갑다의 쪽그 처슬권으로 지금 고리긴란 루트 척근지주 나다 하정 그 같이 한번 보듯 세고가

0: ཁྱི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ཁྱི ཕྱི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대한치니 그게 샤이뜨가 게시가 차빠자 다랑도 가다신데 접그리고 어떻게고가 대한치니 그 파마고 어떻게 잡정노가 리와 동이땅 맘템발이 쇼인가와 다 동이땅 맘템바 혼주진의 샤이 라는 게 샤이뜨 조즈게 지 찰리가위 리와더 정 영나 리와더 만접나 그게 샤이라다 파마주와라 진가와 쇼진다다 너무 미죠 다 하정까지 보다 샤이즈기나 샤이즈 그 접땅라 돈드가라 영나 그게 샤이즈 그 접탐나라와 너도 근데 그렇게 참다가 당연히 준다다 아정 그가 챔버디 영 그가 다 초안디 남지르가 요과증진 주디 긴다 그가 샤이즈이나라 그게 샤이가 소종테라 소종랑나 간디랑나 샤이다가 접고는 돈도 참아 라는 그 당연히 탑 준다 아정 그가 챔버디 뜻이고가 tani tenang ge zongjin de ge chanba ngwan songjina 시바가 샘큼 잘롱 등 어로스티 직소업지 시바가 샘큼 잘롱 등 어로스티 직소업지도 고쳐 못 들으잖아 어로스티 직소업지는 시바가 샘큼 배기 그 자체인데 무기다 등 친구들이 누가 체리랑 신그 샘큼나 대토시에 투즈게 되는 저던 거 어로스티 등 오만자라 시바가 진통 그 샘큼 그 나든 니든 그 세트업 되고나 샘틀 등 염과라서 과다오 다 로스틱 소프트웨어 세고는데 고쳐들잖아 그렇게 로스틱나 해다 다크 그슈 카파트란데 난다 양나 그슈 샹글 나서 고토니 지 로스틱 세고는데 로스틱 등 젤리다 등다 샤이기 샘컨도 배기야 동고노 양나 샤이기 샘컨도 소프트웨어 고노 나타오리 디도나 너던 소니나 그렇게 로스틱 소프트웨어 세고는데 그렇게 다 다크 그 로스틱 응원데 먼저 하기 시바가 진통 그 샘큼가 나든데 그 인지나 니든 그 다크 그 진통 그 쇼 샤이 그 샘큼가 나든데 세탐니 너무 그 혼주지나 그렇게 샘틀레고노 이염을 바다와라스과 그 인지나 다로스틱 그 소프치 안다도 군디 인지나 그렇게 세탐니 너무 그러세요가 대한진이 소프치 관기 휘비 로츠 등을 갑쇼 시드가 샘큼을 김쿠지람기 다든 인심 거로츨 예찬된 버시 그 회나 세치 등 시르중 소다와 체리게 네트가 오니 다 시반디 로츠라 데니 삼세 등 예긴 기로와 저거 돈 탑장 로츠지 토니 강력 냠부 용아 중들 셰바등 데스킬 미용와 함칼라가 동토바지 셰탑라 마땅 미워든 렌디셰비 그드스울 양 셰탑거스 프세티나 로츠지 소브지기 시비 드그니친데 힘 페이지 동 아루그셰 타바든 스티와 데팅젠든 제르 겐디 동탑라 초르 동토비 니밤 톤덕서 동탑거스 다 시바가 샘컴 살롱 등 로스티 직섭지 세고는 더 그게 다 로스티 직섭지 다르게 그렇게 로스티 등 젤리다 등 샤이가 샘컴 소고노 섭지 예고노 너도 건 손지나 시가 하정 것 같이 있는 니 그렇게 시바가 샘컴 더 수 텀노 샘 샤이 시바가 샘컴 더 길 텀노 니니 탈라즈게 지 반방이 젠디요 그때 세고가 이 동안은 더 수쇼가요 나 밤에는 저기 기인한 저 소소게 지게 지 냠조라도 능해죠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이빠지들나 나 땅뽕이 지나 그렇게 들이 아 점덕종 선진아 그렇게 샤인데 레와종나 초고영나 그렇게 샤인데 레완 진고 레타라 레와도 찰리 와와 인민노 너샤교가 아니 니파 시 로트 니파 아라니 동 시파 시 로트 인츠미식 초바테 회나 리틀 존와 랭라니 발라스 콜란테니 진딩 그노 히세와 다 니파도 고치드르드나 아 다 시 로트 니파 시 로푼데 용근지 주 시파이 난자 참더 랑랑이 난자 다 시 로푼데 용근지 주 하정 그가 샘보르 시 로푼데 지기 용고드나 아 다랑니 땅 시반데 시 로트 인츠미즈 자고 그치구나 저들들나다 리스트 정고 간다 랭한 양고 된다 너무 라스 과테니 됐던 젠딩 그 시바이는 저 참드가는데 소소 그 샘그 어노히드 세쵸 능 하진 그가 참고 너도 뭔데 니 빠모리 선바이지나 데이터 그 초아로 어떤 인충시에 봐 시바 그 샘금 용직 그 니 반디 흐는 줄아 딩이 탈라지게 그 다 대통령 초안도 로스탕도 인충해 준다다 하여튼 그가 챔보르 다니 요아 문지나 랑글은 잡주른 초와 랑글은 잡주 초와세고노 시바가 노히 특설이 과체 디토도 체리문나 로셰베 레와시니 녀카이고 나온 주지나 루샤인데 그 노히 요조 멍 대통령 팅이 특그 다 샘컴 대통령 쇼고 만나는데 체리 만나는데 그 로메크지기 닝이 테니요 그 샤이데 로람다이 준대요 하정 그 같이 보려 첨성 능금 렌디 땅 와트금 제바 다니 첨득 잘룽 중와 나그중 남지 샘금 혐득 셰밥시 르브르 접세 다줄 시밥 대통령 잘론 중 첨성 망접단 부든당 탑거스 나대는 그주 소미긴지 나라 시밥 대통령 잘론 중 첨성 망접단 부든당 고거스 고는데 소이나 아 다참바 뜨긴도 못 갑기 다더니 좀바 보고 말아 뒤오 그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첨성 능근 렌디라 와트금 제바 첨성 능더니 판스나 시긴 렌디 주 갑다이 주 야니 주 다군 주지나 나는 그 레스카란딩이 다니 그 와트금 제바 야니 경덕 잘롱 중와 경덕의 손지나라다 라는 건가 그렇죠 야나 시반이 치기 내 틀리고 달라스 과기 다니 라는 잘롱 중와 나주 남지 샘컴 용득 셰바지 럭브로 접티 다시 이런다 그 샘컴도 지기 혐득이고 근데 혐득이 좀 디샤완다 럭브로 접당나다 다즈 쳐드레드나 시밥 내 탕용 잘롱 중에다 참정가 망치도 담보든 당 탑거 드세고가 레이토 바나마 되는 그 렌슨디 능하기치 다 참 시밥 대통령 잘론 중 우리 참성가 망접 담본 단고서 고노 좀빈도 모두가 말아 치티는 좀빈도 나등 젤리다다 참등나 바존 선진은 라는 게 샤이다 지금 대통령 잘론 중 중딩에 따라 참등하는 게 타나 지금 내 자득이 고사 바빠이 고사 연한데 도는 고사 또 그리고 사 망포리 요노도 히탐니 대한진이 가성 대한 좀 선진아 그죠 다 샤이드가 선진아 야는 신이라는 거 감나요 다시 라인이나 그렇게 소탄 인조랭고고 소탄딘조랭고리 라랑긴이 탄네라 갑다즈가 요과리 이 소수즈가 요과리 땅 사퍼드 그게 소나 다 로짜가 라이나 그 다길긴다고 도주고 칼린 츠츠 이고노 도종이 탈라지게 지 어처스러운 갑달호수가 역할이 준다 다 하장 그 같이 한 버도 말 도주 아침도라라 선자 그게 로짜 말하노 길긴 마샤노 단도 뭐 그렇게 지 같이 하냐가 누구도 샤이트가 나름 니셸 너무이나 소나 로짜라 길긴 그 칼린 츠츠 메인 란다 너무 여기 뒤엔근도 소송이 탈라지게 지 참다라는 무슨 선진하는 니게 탈라 갑달호수 역할이 디안진이다 그죠 로짜도 샤라 츠라요 그 송구사로 좀라요 그도 도이나 로짜던 길긴 그 정도 그 shayi chugi lifshan da yung zhubi di chani shayi nda da lop zhuna jo nan di chigi lop zhungu yu qin ranzha ganzha di go ganda so so ngi tan niyang zhiga zhiga zhiga zha zhiga zhiga pan sam zhukwa zhiga yatub da jo na jang ga chen po ri ari zho pa nam pa tayang di zhukang ga dian ga lian chan da ga chan pa dong lop song kui jik shan lang ga chan pa da reishi ga chan me la shunik shu dian ga lian chan di nang a go zhiga go nu go dam chan zhiga nyan nu zhiga ni Linsen de Lurin de Midanka, Tamani Nasi Juil.
1: Turmuna Yang Tuanian Tinkang, Worskil and Yanjura Diniji. Nishtung Yedinli, Loser Gonsuja, Kaka Garchung, Samchu, the Via Dabjuri. Loser Gonsuja Nantun, Pinsum Jets Hosser Tongadan. Kaka Garchung, the Yet, Monument Gompin at Donchin. 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 Garchung Chapton saw Sunny Madan some chaps and look betongi. Observe Kakan Garchunga Chapsung and Chapton and Yenji Songjilgi Jogi. Anyanja Naba M. Pizzi Arna Kakan Garchunga Rungpung Garma Jelly Magilba. Do Chapsung Yangba in a word and Nabikurgi. Of them Psam Chikar Yilla. A neat two sum of Yilla. Kunga Gurgurden. I took you to come.Again, some cheer the yin, need to near to the Jerda Jabby tear, chigney, Jerda Jabby tear, chigwara. There's the shayin the Sanji sonum. There's the capra, chigin the two, a good dinner, chinga, then tear good tin. Sormun a young to a yan chinkum, work a yanger at any need.
2: Kishayam Togu Chisa.
3: Olorigur, Jastin Womsa.
2: Dantuja, Jampumagosa.
3: Ramondanja, Larchi Tosa.
4: Olorigur, Dambia Danga.

0: 레조보냐마티 야갑톤데그주데랑글렌슨디능아싱킹가토동어킬름템그토본다즈고사르지타토본다그크게고르기자오나그토아르노디차탈렌디에쿤데치긴엔야도보초데모에나 레조바나바공고토바나도고카버그스켈름라우다르타가응그 야디나 카톤데 그치 양치레 조포즈 그 카브르네린 일 야 조포초 데모이나
1: 곤드바 데모이나
0: 데모이엔 조포테는 그 렌센 나가시 돈어 가스시 도마 나리 저거 동거 환초 되는 그 렌센 나가시 돈어 가스시 나나 조초 아드가나 고르기 저 제대지 히게티고
1: 오 야야
0: 야 조와 동모 동이 좋게 된다고
1: 야.
0: 잔다 마루 가여거 응고마진 제클. 잔다 마루 가여거 응고마진. 드리나나 겸마야 드리사라. 어히가?
1: 저 고마노스 좀 먹게 잔다 마루 가여거 응고마진.
0: 잔다 마루 가여거 응고마진.
1: 좀 먹게 더 지가치 쇼고 좀 고마노.
0: 야, 네나 더 지가치 쇼고.
1: 야야
0: 더니 저와 아니와 모두고 워밀 디친더 다다와 그 치더라
1: 가자 워밀 디친다 자 흑선바그 팀 젤린 가진고
0: 흑선바그 팀 젤리라
1: 올레 또 양파비
0: 아리 더니 자루 로스른더 다다와 그 치더라
1: Jalu losu da tware.
0: Ole da towa ge citer.
1: Da. Da. Da. Chiku tewa chimba.
0: Da chiku tsichig.
1: Ole.
0: Ari lignyang ge da tong ge tsichig ta sergonugo.
1: Ole ole lignyang.
0: Ole lignyang ge da tong ge tsichig ri. Ya tani gergin tichin namre.

0: 키르 탕머 달비 람친나
1: 올로디야 따푼담비에 왕캄이르
0: 판디 우타 체르비에 땅캉나
1: 그접길라 흐세르케 딱마 쵸블라흐
0: 올로디담비에 땅카
2: 야 로보 초대모이나
3: 데모
2: 쪽부터 되는 게 렌센디 나시던 거 갑사시 동반은 줄 렌센데 근 노름 따라라니 잠주도 간도 디즈기나
3: 오 야이 마카만디 조는 상승 조루 그 망종게임
2: 망종가
3: 오즈스테라
2: 네디 또 보즈 되는 게 렌센 나시던 거 갑사시고
3: 야고
2: 아 전등은 저가 안가고 비교 제리진용고
3: 야고

0: 저와 동호 모두 공조 캐튼 저거 역시 아 가야 그러고 개마 까루진 제칼
1: 아니요 그러고 개마 까루진
0: 아예 그러고 개마 까루진
1: 아예 그러고 개마 까루진 코트 공룡이 가르다
0: 야 공룡이 내 강아지 찾으거든
1: 아예 그러고
0: 있다 아예 그러고 개마 까루진
1: 쇼영 그러고 가진 자가 슈마르다 이거
0: 로그인지 다 소리 났다 슈도 코트 슈마르 주 파일 꾸이는 룩슈꾸이나 롱슈꾸인
1: 룩슈꾸
0: 아리 난 룩슈꾸이나 단다 히지리
1: 지금
0: 뭐인 야 니나 지금 뭐셨고 지금 뭐이나 네 템바 벤즈 건강으로
1: 템바 벤즈
0: 예
1: 템바 벤즈 샤 다니 저거 다니 지어
0: 지어
1: 다니 가랑
0: 가랑친 아리 아리 템바 벤즈는 이따 공부하고노 샤 쇼과르고 지어 가랑친 너저래라 야, 저와 간요 몰랜다노 하장 즈크야 저와 선방문 용고. 아, 저와 선방문 주고. 아, 랑지 그 멋정 치망 누구 상친 강자.
1: 랑지
0: 그. 응.
1: 那，有人在那，人家去忙那个，人家去忙那个相亲。相亲，你中得了，你哪能就个？中得着呢？啊，那你中得了嘛？是这里中青会中心的北京中青的呢？嗯，怎么相亲可能呢？没中去忙那个相亲。
0: 강르지?
1: 뭐
0: 희귀 된 뜻이. 아리. 아, 런지 검마장 치마노고 상친이라고 종치를 말아. 종치는 이제 그 조지나 그 총총은 상친 그 살랑 종치는 달래라. 종치는 종치를 떠나 단도요 누구 뭐 정탈이라. 어디 양다 상친. 어디 상친디 상친. 응.
1: 바꾸기나. 하그장구 떠나면 주가 된디 가신다.
0: 상해장구도 정치대모. 그게 다크그 상친다는 메크리. 야, 아니 그 정치 망노 그 상친 거
1: 나. 공동이 말아 공동래.
0: 어라야.
1: 아 파츠 공동인데 공동세를 당 받아.
0: 리리리 공동. 리 공동 상친데 인도 뭐 장 동시에 찍으라 사야니 세와 든 범을 빌린다 모스고크
1: 뜻이고. 아니 또 하나 누사죠 영화 그 이거.

0: 두고 다 공급도
1: 하속과 두근 처마
0: 하속과 두근 처마 지나라
1: 나리
0: 더럼마시
1: 흑담
0: 하속과 두근 처마
1: 흑담
0: 흑담 그리셨지 않나 이마
1: 흑담 흑담하시야 그지그마
0: ཁྱི དང ཁྱི དང
1: хасуга тукун чомахтам хамаша кыжгма шелмахи хавшиндовшила джигмахи гарджиг понжигт оо релади шайтанада хигат елама уну марту ари я
0: джигма
1: уну муни сар джинта там хуши кунуп чангуду марму ари я тоа ноу муни го тоа ноу мух сангу цитара
0: сангул
1: паг оли сангу паг дична дата ва ги цитар
0: дата
1: маши ва кшу гадеми ндан Ya, sanggu pagi di sini tu dah cik pagi siap jat.
0: Oh,
1: dah cik pagi siap jat, kan? Ya, dah cik mana ciri orang terus ke ya? Ayah ruk ruk kemar karujan.
0: Ayah ruk ruk kemar karujan.
1: Tan ruk suka mana yok ya? Mau incil dan ruk suka sih metem orang.
0: Show yang tu mungkin tu, tapi show mana? Tapi pasir, oh ni dah karujan di. Ayah ruk ruk di tengah ruk ruk ada pasir agak.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야 조부대는 그 린츠나니 샤르가 섬바 토송스가
0: 야야
1: 아 템디셀 린츠지 마르가나 시크르가 쓰시고 니급데모 야 니급데모 자히델라 야 조부초데모이나
2: 오고즈마데모
1: 데모 조부 켈름니 예즈가 타고트야 토마라닝 오트즈간도 디즈게나
2: 나
1: 레콩기 레콩 요스코노트 레콩
2: 야오가 안녕하세요 디자
1: 야 조부 도지자 되는 게 렌츠나 아시겠다는 거 쓰시고 원칙이 주 렌츠나 아시기뇽아
2: 아
1: 원칙 토마니 쓴 거 쓰기뇽아 야 니초 원칙
2: 초디노
1: 그 좋아스가 거즈근데 치셔라
2: 히히티고
1: 야야 할래 야 니초 케츠근데 가포 거럭 지금 쳐두진 너는 지초 띠니 마뇽아
2: 나는
1: 지 마뇽스고 야다 소라드는 맞추지 메크 가포 거럭 지금 쳐두진 인조 쿠모르고
2: 오 데게 띠뇽스
1: 어 저 띠뇽아지 올리 쿠모르 아 야더니 미 다르마즈가 라파가 살그다 요크
2: 삼제 삼자르트기터
1: 삼자르트기지 말 니자랍자 니자랑아 니자르트기 니자랍든 대추는가 강득
2: 니자르트기 봐
1: 니자르트기 니자르트기고
2: 야야
1: 야 틴토니 조롱은 상처나 클대요 그
2: 아 클드
1: 드 듣고 건강하라
2: 아 토크르케 토로케 토눔케 토상케 다니다 이루케 마토케 토론타
1: 토론타라 토크르는 말이야 토크르는 나요는 말 토크르 그 주 다 화롱 쟁구 숑화 쟁군들도 다 똑종 치르 다 그렇게 쓰는가 똑과 내 클메크 뭐 될라지 다다르 초크 종체리 놈디 뭐치 클메고 나진 고록 마치느리야
2: 오 네네
1: 아마존 소소 초상 초놈 고록 유슈는 저 고래라
2: 오 네네
1: 야도 저 뭐는 거
2: 야야
1: 아 저

0: 而且可不去出席习近平给阿拉木吉尔的龙春堂里可以帮个了萌萌不想听家可不去深深情感觉不是点不起习近平给谈多呢中国等阿帮个了你呢所进去我们咱们请去家可不也呢这话是你龙阿七个人而且可不去同他玩什么的盘子那是真就等让你们去打等送去了兄弟去盘子几对开盆等多可能能不想比那顿感情谈你盘子那家去不去你
1: 소수 등급 전공 집시표 조름성 러덩진이 남 냠답초칭에 이제 금이 좀 되비 이제 지금 니슨 저도 초금 탑요래 더게 중국 등 번갈림 제위 폐지라 산톤 통침 쉐진 요래 선자 알라 무지아 등 냠등 바춘 쉐니 소진 좀 자세 진전 등 탑지 저 변틀 쉐히 체르 등니 베선토 이제 지금 냠 지금 냠 좀 쉐퍼 근다 동화 등 차콩 소소 제리 등 냠디 등습 등 동화 디럭 사비 중국 등 번갈리 레크 진튼 소반 직접 등습 더 배우르 내 절대 이제 금이 좀 먹는다 됐을 텐데 요래

0: 中共中央恰似去接近了，借用实质基础写王沪宁给青年人人白金的。中共等阿里使用火墨等，蒙春问题这么多事干不三不四个币，阿里说见天门人家成能的。王沪宁给谈多呢，大陆大人阿不是，主席习近平给中共的参政用笔，深圳特朗普等，中共等阿里人追了等，对不起，咱们能小运白金等这边，那等感情谈呢，这里等什么能的？中共阿里说等娘们等半头心呢，而且可米些孙子姐，他们跟银子感情，学个用等应得吧，恰成为过你端求些把等的。潘森姐银子的应得接着他通话，潘森姐对于开喷了三九些把，恰空可个年年娘们的来很懂吧，俺说的银子给孙子些把就不行呢，中共等阿里人真正让不进去，他不去单本追了他，他给银子都有事了。阿里说起谈多呢，大大阿里等中共追了的，没事就电子生意把等，而且可米些孙子娃姐追了中国呢， Nyankunamba, tisu chengge tangdi ditok sanjir lechen ngtong chamdan nincho gu. Tangdi lechen jir zomzhig ba khawu rin cho deng, zomzhig gan karwa sonam chayrang deng huafdan jia, chomor shil. Darkilwaag dorji chayrang, jishiv darkilwaag ngchak chayrang deng sonam rin chin yin. Mepum gombi chaychik nyanlam da tabshib shin yin.
1: Arjal chum mokhsir chig nyakhan arang nil songwi go cha. Chum chung tang chulam. Shunni ik chuu terang ga chanpa dungu, juu khu eeshib ga chanpa dinang ashik juu yil.
2: Juul hui chema chungsum la, chamchil chatang ranpa yo. Juul hui eeshib.
1: Rinyan kananba, dina terang ga chanpa dungu, juu khu eeshib ga chanpa dinang ah. Da karsan terang nga tsu tsang mihisil dada, da pcha tsukun tsuwaar ngay ga chonin la chukka, yang na jachi rongzhuk maang tsukka kargi chonna, da jigar jintung ga namba chanda chigunu, yang na da chabja chenbu gu guanib shungtang zhongzhun yungunu gu, da ngorgon gorkur karig, jachi rongzhuk maang tsukka kargi, jenru denjang dala nusayahtang gunu, damu garig, da jyotunda sacha gangay na, jigre nirib shungtang zhongzhun yungunu, jimtsan damuri, tis jenga da tangay na, Solo urga rangshchung kila gwinan zung ngomang jachim shabshi khanga ganzimba nam khambam jilda tangi taan gogan gorkurga nangni ra. Taa nangargi chapar jantag jigni tangshkib injina agchuu chasukur tangna taa jig jachim lonzhi gongsa serjina ra. Yangna jachim lonzhi stegni serjina ra. Yangna jig chamsul pa jachim lonzhi ga marna serjina ra. Damu yaar zanzu ida tangi taa jachi rongzhug maang chuk jenarunda dukunda ayolina ikonu. Di hanchi ki tash gamchindan daga lamkhani da tsungla suqa, nyo tsungla suqa, deftinda dangi yang jachi nongruk maang suqa ngorong gorkur tango nin damu gara ki jiga mxil jangi jokhechik nizgi damida dangi kavdai ji ya namkhan bim chow demu ina.
3: O, ndozimba chow demu ina.
1: Demu ina, di dangna da tangakib uchu chatsung suwa rngi ina chokwa yang nash gamchindla suqa darjaga lamkhan dani da jiga jachim lonzhi gongsi ra, jachim lonzhi kong serji yang na jiga Chamsul baatang rilaayu nugu taaw damchin gangmang pil daatangi. Jachi rongzhug mangchuk da joji chema chungsimam chatang na yana di chun dani jachim longzhug gongsi ra yangna chamsul baanda dukundab zana da joji di chun ni da cho urug ramda manga zig tawa zidali. Damu gan goyang gorkur kub shetam da fjil daatangi taar jachi rongzhug mangchuk ka jiga jenur denjig dian opaak tango ni. Damu gan nangchil shungtang jongzhin yoni jimtsan tamuri. Daidang na da terang gani gi chamba dungun di nanga jibshug Jachi rongzhug mangchukun datang dartaw ga kargi joji chema chungsim ga choni rangang ga jachim lonzhaz ga nai chukku. De mayanbi rangang ga da chamsul baaz ga zana da yang tokui lamkaan da chayi ndem goni na. Yang na chamsul baan da dukunda zimma yimandi chayi hirta goni na. Debzhinti dan datang riyo ga kargi jiga nyam jugosa dorhnang ay gosa gantagz goni na. Debzhung dani chujiga huyamtsum ga jokhe ri gul dali kabdaz gina.
3: 야락 손도진다. 되게 당나게. 다 도스 아야칸데 다 파질 참아 키는 다 카르틴 추가 소수고 나다. 너무 그렇게 답주즈고 답주다가 넌튼 추즈고 나다. 그 추가 지능나 아니야다. 구시나 아니야다. 돈 마시는 차단 너무 그녀 요 부물리 마트바다 너무 요 요나 아니야다. 칸튼도 넌지 키라. 아까 루크진이래 아까 그 무차단 또 꾸니 니 마트 탐반 언니 아까 린타와지. 되게 다 당이야다. 마스완 너무 그렇게 답도나 루다 당이 다 너무 그런 것들아 세코는 너무 그 남바요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 더서도 세진다 파지는 이제 다 전부 논들 리코 딱다 이제 다 텀스다 점을지다 다 몬스코 조든 거인다 당시에 타와즈노 어 텀틱 거인다 이제 야칼린 타와즈노 전진 리코도 나와 근데 와 사수 아 지금 거인 와 그다 니마 와 그 잡스 그 렌트스 너무 그렇게 다 제대로 점만도 받다 더니 다 몬스코랑 그런 것부터 그 너무 그렇게 다 안나스 그 텐토니 다 몬스코 다운 돈지나 니노니요 그게 다 다근지 참들 돈도 공선달란지야 다시 그놈 마드 그게 신이야지 돈도 좀 맡는 너무 그렇게 조절까 다 그냥 또 지금 또 소루 그렇게 나온 돈이라 이제 다 너무 조절 마서나 다 좀 스파 마드 카다 그놈 다 또 모르다 소세지야 다 가이긴 게 다 온도 다 지금 사기다 때문에 다 그놈 이제 다 시켜도 다 소름 사찰은 좀 소름 사찰은 좀 전수받을 그 링군 그게 이제 다 자금론도 그룹문아 좋고 텀특히 얘기 듣는 그룹 때문이다. 아따바 니스랑 다다는 이제 다 얘기 듣더니 다 그게 중요인지나 양아치 그게 정구메누 안자와 있나다 내가 이 맞는 너무 그게 이제 다 안 없을까. 다 중요 다 동요를 많이 타는 손지랑 자금론도 리콘세 그런데 이제 다 나는 일인 게 다 터트릴 겁니다. 자금론도 리콘세 그런데 무척 못 쓰지나 더 그게

0: Taf chechib ku chamsut bazgan chona yachir ondruk mangtsok kon sawa zina chokko yangnar yachir ondruk mangtsok kon itindani yaran kori joji shiqtig yechug yu konu gu gorim gu choni ta chamsut baya nganchira ingin chaz gonari dih koni kabdaz gina.
1: Olak so, tagam ya ta chamsut bazgan chona ta chi di dordak kan jina cho jojin da cho zirchu dungna ta cho ingin chaz gina to dungan jina chi ingin jina di chamnik kan ondra na chokko di yara jyotig yu konu chamnik ten jita lan sarakar ndegu chatung san de chigre ani gla kani chin jina dangli nu jigni da dortug ta ge ndek de ro de kge da chorde ju den tro jina da dortug ba gen je da kherung de je da sorchi bi ju den tro je da tisrin je da jojun da kge na tu yonu ta kge thamkun tang de ai da ni da ajimi je da thumra sukun skam de je da dortug ba ᱟᱫᱚ ᱛᱤᱜᱤ ᱠᱮᱯᱤᱱᱫᱟ ᱡᱚᱠᱷᱚᱱ ᱥᱮᱡᱩ ᱪᱟᱞᱟᱱᱡᱮ ᱭᱟᱨᱟ ᱛᱩᱢᱠᱷᱟ ᱥᱚᱸᱫᱟ ᱛᱟᱝᱮ ᱡᱮᱛᱟ ᱟᱨᱚᱝᱜᱤ ᱡᱤᱱᱟᱛᱟ ᱭᱟᱝ ᱣᱟᱥᱤᱱ ᱢᱤᱪᱤᱯᱤᱱ ᱡᱮᱛᱟ ᱪᱷᱟᱢᱨᱟᱱ ᱫᱚ ᱥᱚᱭ ᱟᱛᱟ ᱛᱚᱨᱛᱩᱠ ᱯᱟᱛᱟ ᱫᱚ ᱠᱚᱧ ᱡᱮᱠᱤ ᱥᱮᱴᱩᱭᱤ ᱟᱛᱟ ᱡᱮᱛᱟ ᱠᱤᱨ ᱤᱝᱜᱤᱱ ᱟᱥᱩᱡᱜᱟ ᱟᱛᱮᱱᱛᱚ ᱛᱟ ᱭᱟᱝ ᱨᱤᱱᱠᱩᱢ ᱞᱟᱠᱱᱮ ᱨᱟᱭᱤᱱ ᱮᱡᱤᱱ ᱡᱮᱛᱟ ᱠᱤ ᱪᱩᱨᱚᱝᱜᱤ ᱛᱤᱱᱤ ᱣᱟᱨᱟ ᱤᱜᱤ ᱛᱤ ᱤᱜᱤᱱ ᱫᱮᱱᱫᱟᱱ ᱡᱮᱛᱟ ᱠᱤ ᱟᱨᱤᱱ ᱟᱱᱫᱩ ᱚᱱᱤ ᱚᱱᱟ ᱥᱤᱜᱤᱱ ᱡᱮᱛᱟ ᱠᱚᱛᱚᱱᱫᱩ ᱥᱚᱢᱚᱛᱟ ᱡᱟᱥᱤ ᱡᱟ ᱯᱟᱪᱤᱨ ᱠᱤ ᱣᱟᱡᱤ ᱫᱟᱛᱟ ᱛᱚᱱᱥᱯᱟ ᱠᱟᱭᱤᱜ ᱛᱤᱱᱫᱟᱱ ᱠᱟᱭᱜᱤᱱ ᱡᱮᱛᱟ ᱚ ᱢᱟᱜᱤᱱ ᱛᱟᱥᱢ ᱱᱤᱭᱟᱝ ᱠᱤ ᱠᱚᱱᱫᱩᱱ ᱛᱤᱞᱟ ᱠᱟᱱᱤᱱ ᱱᱤᱜᱟ ᱚᱠᱟ ᱮᱣᱟᱨᱟᱭᱤᱱ ᱤᱜᱤᱱ ᱨᱤᱡᱤᱥ ᱜᱚᱱᱟ ᱛᱮᱛᱟᱱ ᱱᱟᱛᱟ ᱢᱟᱱᱥᱚᱜ ᱛᱟᱱ ᱥᱚᱱᱡᱤᱱᱟ ᱨᱟᱛᱟᱨᱱ ᱠᱚ ᱛᱚᱱᱥᱯᱟ ᱫᱩ ᱛᱟᱫᱱᱟ ᱛᱟ ᱛᱚᱱᱥᱯᱟ ᱫᱤᱱ ᱤᱝᱜᱤᱱ ᱫᱟ ᱡᱟᱱᱛᱚ ᱛᱟ ᱯᱟᱪᱤᱨ ᱱᱚᱢᱩᱡᱨᱟ
0: ᱨᱮ ᱨᱮ ᱨᱮ 대단한 니와 인지나 다 감춘 거 거지 다 라리 꾸는 종국 마코나라 양지 감춘 줄 됐더니 감춘 거당더니 요총이 됐더니 골은 거꾸르 그 조지 숑고나 대마임비 자치 롱롱 망속고 반다나 다 함규르 조지 땅 릴라오 누구 나선도 뭐 그세고까 단 디숑더니 자치 롱롱 망속고 치 냠족이 그 숙고 안뜨가 돌는 애고 나조영 주지 그 회음촌 그 조회리 땅이 됐더니 가다즈기나
1: 올록송입니다. 그 다 간틴 남녀 주 다 가르탄 때문에 자체 온도가 많고 많아 그때 다 간틴 남니 간틴 그 속하지 다 쳐서 그 총리 니 그 총리 니 또 총리 그 그게 다 또 뭔가 뭐 다 지나 이제 소고나 다 뜨끄 다 뜨는 다른 콘터 샬리 샤튼 들소나 가르탄 때문에 뭔가 그게 다 간틴 남니 총리 군이 또 뭐지 그래도 난 이제 단지 안나니 조지서 스무든다 너도 고공 사산다니 이제 다 돈도 너무 그다 섬제 제가 나도 총다 저도든다 그건 저기 지나 지 간틴 남니 다소고 같이 다 담아 소티고 늘송 늘송 같이 이제 다 아름고 라켄 미리 다 담아 고르모 이제 다 차선 하라 빠다 이제 다 진이 소나 이제 다 치치는 소도 먹는다 마 전토 이제 다 소장 받게지 타나냐 속 메니 메리 다 담아 고르모 추와 그초 니마 차치케 셰 테지 되게 다 담아 이제 다 어여는 내 고르 너무 나 마음 그 그래도 나 떡지 그러다 니가 나까 이제 다 그치 이제 다 그물 더 그고 나서 다 체득냠 듣고 나다 키 고르모 스톤 비안슬 그나 이제 다 파르라 그 스캔팅 그 미나터 제포 티트나 이제 다 실라카니 이제 나다 타이즈 이제 다 템스나 구르다 노 마크 끝을 이제 다 이제 미나터 랑 그냥 말아 잠바 그냥 잠바 그냥 나다 쳇거 까코 그즈나 다 지슈 이제 지 템트 입고 다 손 이제 다 무슨도 그물 다 끝나 지금 그물 다 끊는 거지 고르모터 이제 지금 이제 다 스캔팅 콘서트 라미 이제 다 쇼 키크는 그냥 미나 스케크는 그 요나 요나다 이제 다 파르라 그냥 이제 사 능자로 되다 그르그냥은 맞다 잠바트 그냥 그다 바로 그냥 또 영상이 맞다 그래도 나타 이제 이렇게 금을 끌고 다 시그냥 이제 거기 서퍼터 이제 다 가서 대름 고는 것도 뭐 망하고 그치게 되나다 가이지 이제 다라는 그 금을 끌 이제 다 니몽 다도 그런 게 있는다 등이 지와 그 그루 니자시 그 그저 이제 그루 통을 이제 다 그거 이제 니자 이제 타망아 그선 다 너무 그 뭐 가서 그지 뭐 너무 마스도 용이 너니 그 때라 다 너무 더 치게 되나다 그루 니자 그나 파라 그냥 더 지금 그 그래서 그루 통을 그나 이제 니는 이제 어떻게 다 그런다 이제 다 가이기 다 시송 다 그런다 지 니제 니제 그 그다 요 마스 그 마스 다 더 떠나는 좀 다 그렇다
0: 리
1: 따뜻히 등교 니들 아까 니들 쓰는 게다 어찌 이제 다 총도 찍고 나서 이제 다 나라든 이제 다 오다 총도 때는 다 이렇다 다 소위 오는 이제 다 그게 그런 토막금 찍고 찍고 이제 땅이나 땅을 찍고 땅이 뒤서와 속 속도 요리 속도 살랑다 토막을 그런 것 찍고 또 뭐 그래야 돼 인생 소환도니 아래 따라 이거 나라든 그 마시다 땅 다 그런 것도 토막금 찍고 그때는 다 지금 이제 다 그런 거 그런 시라 말로 다 속속 메라 다 너무 그런 것 찍고 다 점뜨기 이제 떠나 이제 다요 점뜨기 떠나 그게 이제 다 간신 찍고 뭐니 먹히 ᱛᱟᱛᱚᱱᱫᱤ ᱡᱤᱜᱱᱟᱨᱟ ᱛᱟ ᱠᱟᱱᱴᱤᱱ ᱪᱤᱠᱩ ᱠᱤᱫᱟ ᱛᱟᱜᱤ ᱡᱮᱛᱟ ᱥᱤᱜᱟ ᱠᱟᱠᱱᱟ ᱫᱚᱠᱟ ᱪᱷᱟᱫᱤ ᱛᱚᱱᱟ ᱡᱮᱛᱟ ᱠᱟᱱᱴᱤᱱ ᱫᱚ ᱡᱮᱛᱟ ᱢᱤᱛᱟ ᱠᱚᱱᱚ ᱥᱮᱠᱩᱱᱩᱱᱫᱚ ᱠᱟᱱᱴᱤᱱ ᱡᱤᱧᱟᱹᱱ ᱫᱚ ᱨᱚᱝ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소거 그거나 그걸 못 지나 죽거든 또나 이제 다 찾든 거 그게 이제 다 제간도 고용이다 레타다 이제 나 갔던 때는 영 그렇게 센스고 또나 이게 그 그룹 지나 제간이다 다 망하는 거 너무 넘었어 다 그런 거 지나 그룹 터지 지나 지나 아니 제가 그룹 아 성자 아 다 갔던 때는 들지 않고 너무 넘었어 그 또나 더 시그 제카가 라크니 이제 단 두단 그 또나 이제 다 제카가 라크니 이제 다 소마 카드라 뭐 특급 그게 이제 그룹 치고 넘어지나 제카다가 저쪽에서 나누 건다 저기 이제 제키 살았다 섰다 했구나 저기 제키 섰을 건데 이제 다니크 엘로피아 했구나 다 만큼 근데 다 엘로피아는 그분 엘로피아도 이제 다 로스간 이제 다 자샤가 쓰면은 그리고 또 나아 이제 다 주니나 모티코 고르무스치나 더 자샤가 지니 다 그게 엘로피아 근데 답저 뭐 그러네 답저는 다 자샤가 지니는 그리고 나다 손주 이제 같이 고르무 터다 손주나라 다 루스키 이제 다 제간다고 그룹통즈라 니작 하나다니마다 다 자와스기나 그룹모작 하나다니마다 다 닌스리탄 손지나 그룹모 성 하나다니마다 자티가 탄다데 그쪽 먹었나 저도 그지나다 이제 다 닌스칸 이제 다 니작 성자된도 너무 그렇게 나서까 너무가 나서나다 아직니 이제다 돈바가 저 도마스 치아 템트리 골다 다 추운지나 그게 제간다고 이제 다 추 다 토송다 아야 쪽은 그게 이제 다 사치가 하나 다서 그랬더나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0: mi dabzhen de ta ta gun da mong tsu ko gu mu chi gun da mong tsu ko gu mu chi gun de ta je ta de je ta ta gun de tona e lo pian de tan so ji na da ta da ri da ri je ta ke tong ku ne khang gen je ta de chab de pu na ta so ji na ta ja sa ge chu mu gen ne da ju mu chu mu ta ke gen je du tong gun de tona se te je ta ta tu mi ti na da pa chi ren je ta ke gi chi ni to mu
1: re re re de dang nam ji gen ter chi chi chok gen zong go mong ja chim shab shi khang de ge da sha wa zu che zi ge dip gon in na de kor na ni chu ka da zi na
0: やろうそう。てかな、ゴムジャスム、シャフセコンセコンドクゲタ、ジェルムクジャスム、シャフセコンセコンド。どっちかセコンドだ、ジャスム、シャフセコンドクゲンズグな。イナマナ、シャンタンクゲンズ、トルトニンズグに。あ、だともずが。てかな、ゲタ、アレンゲタンツンジナ、ナノニジンジタンゴムジャスム、シャフセコンド、次パジャタ、ロクシングルコク。てかな、ゲタンツジャスム、シャフセコンタンツンジナ、ソウイゲタ、モンツククゲンジタ、ジャスムナカンクゲ、ナツンツグナ、トクゲジャスムと、タンニキュ。
2: 等中间，他蒙顿深圳的这些的，就等着这个也当我这边过来，他参加过他们什么？啊，他家他们陕西跟个家庭陕西话的，他从那就到这个，所以他蒙顿着深圳的也是过来，他所以那，你等着过来，我这边的充满，就当年那充满，所以所以人家这个蒙顿人家他听着不？等中间他蒙顿过去的，他就是咱们个啊，从康熙这个他马上那这个退休的呢，能力那充满，能力这个也，他困难能力有啊，他怎么？
1: 对对对，关键。
3: Yan-yan-kan-nan-ba-di-na-da-yang-di-tsu-ko-gung-gu-tang-di-cham-chung-tang-cho-lum-le-tsan-ak-tong-sum-da-ni-jo-le-tsan-di-som-dig-ba-ram-don-zum-ba-tam-chun-jab-ra-som-dung-gan-kar-wa-l-ha-di-ab-ra-ki-ra-ra-ki-ton-dib-yin.
4: ཁོ་གམ་དང་ཁང་ལེབ་སོ་བལ་ལ་བི་ཡང་ཡེ་པོ་དང་དེ་འཇོག་མ་རུང་བི་ཏན་ཀལ་ཤི་པ་ཡིན་ཁོ་ལ་མེ་སུང་གི་ཆེ་ལ་ལོ་ཁུ་མེ་ཅུང་ཞོང་གབ་མོ་ལ་ལོ་ཁོང་ཅོ་གི་པ་དང་དེ་ཅི་མེ་སོ་གི་པ་ལི་ལོ་ཁུ་ཏ་མེ་སོ་གབ་ཆ་ཁོ་ལ་མ་རུང་བི་ཏན་ཀལ་ཤི་པ་ཡིན་

0: 이나 어딱그 중앙 틀은 거 이직군이 갑다 했던 거어나틀 거는 틀나 이직군이 어 저주 이직군이 갑다 했죠 다 되게 감추고 되게 이직군 거 지나다 남나라 이직군이 되게 라랑다 되익
1: 레 다테는 거 렘신데 인기는 지그지교인 다카르마링 거 마르토메고 뭐 되나 간럭 때는 다 지금 지그트르샤난도 넣으시 어
0: 기긴지니 우자니 어 다 동무스나 응게 로트다 드크더니 한스고해죠 대한지가 카콩노 회로라다 가나 간청위죠 디안치가 로틀라 삼지 마이죠 디안치가다 로트크 토니 드바 마가 다디기리 로마가 크게 도추 참마 돈드 참마다 니나 키니나 강 각 레인지다 시죠 다 로마라 추나요 알로라노 타숨글라 그 요가 된도나 다 게겐 런토나요 로마라 니나 다 알로라노 타숨테 니나 흐시가 어동테데 토이 데타시고 그 크니나 트와이난다 그 긍긋한 가셔 세고난다 그 딱 크니나 알로라노 타숨군이 다지군 디안지그타 알로라블라 트와라 알론당라 트완당 알로 샴발라 트와이 크니나 크 특츠즈 되겠지나다 그 토츠크톤이라 크니나 크 다시 알로라노 타숨 그니나다 토트크토니니나 그 토트크 샤와텐 그 상마 그 농초에 동노 니 스티크도 니게 농초메노 길 상마 그 농초에 동노 딜라가다시 그저죠 샴다 냥제 우르노 그니 다 토트이나 토트테는 런름 소노다 다 자시자시 런니니나 나마니나 상토니 러치게트케노다 디르카 크터 니시히야 디나다 니나 소중한 산노 어떻게 소소가 점성 소소 산노데 드라즈 아존다타 응마가 담고가 다른 그런 똑같게니 왔다 시기 요크 다 점성선의 점성을 소소 되네 그런 땅도 나는 땅 소소 때 시기 하고 다 소중한 지금 자축금이노 로샴바 로샴바라 소라 다 시기 그 괜이나 기근게 영화영 그 소성 값이 그 연속도 지한지 그 점성을 굳이 소중한 소중 많이 받게 되는 바 각각 정말 지티나다 다주다 괜이 그게다 기근하고 그 기근다고 그 고인던 당 시기도 예치 사모군이다 괜이나 소중한 소중한 군인 라마 아르즈드 라마 치고노 도무에 마트니와 오다 기긴지나 그걸 소특스니 소나만라요 회로이죠 디안치가 소나만라 소중이죠 더 기긴스긴간 그죠모 딘나타 스더리나타 기긴지나타 크니나타 지르라 소지메르타 토네 타 크니나타 이그지가 토네요 크니나 이그지 아 기긴이나 이그지 이그노니와 미크 아 기긴 기긴 크니나 기긴 먼치와가 이그지라 이런 크니나 탄토트가즈 메인 모가 난스라 요크 텐드로타 기긴 상마그라 이즈글라 아니 그 운동이 소중이 됐던 영 소특 순이 그 뒤쪽나 이즈가 같은 이즈가 같은 그 소중이 됐던 다 이즈근데 니나 지지 지가 같은 티안지가 고슴나 간 거 드려 이즈근데 유학했지나 도만한 바그라 아니 그 흑지 그 노라 그지라 니나 티 에이전트 니 마치 말 잔쿠치 말 다와치 말다 로컬이린 요 그게 된다 그치 샤슈니다 이즈근데 랑크 그 정도 먹진 거다 기긴지나 동키 니나 소특클라니다 다들레 그거다 이즈기드니라 랑가 디스코바테다는 게 이즈기드인데 시가 알자든데 뒤주다 시가 그 시가치긴도
1: 제제 더니다 교랑이 더 성기나 지름그 거긴즈기는 게 된다니 다 소승그 갑트면 아주 참참 니마시가 호출 미니카도니 요고모 너무 요니 갑트건데 다 런일 파일던 송 특한 사기 산다나 다르타도 이그즈근데 지리 달리 데카리랑 그 처와라 세손데 고쳐사 판토송사 너무 요체
0: 도모다 요크 다른 거 하마타니 다른 거 그 사이타니 다른 거 점승 그 던덤마 되게 만들었더니 다른 게 이제 심이 하는 게 영에선 좀 어떻게 다른 게 심하는 다 노인 되나다 다서 그 찬능 진이 선능 진이 되나다 어 그 지가 또 다른 게 이제 다 어려양지가 잠년을 적으시더니 디안치 그다 시고 그 성적인 사다 그런 게 이제 이즈 그 너름진도 이즈 그 아스튜어네 리즈그드 진이티나타 심드 도뇨만이 되죠 지안치가 심 스티치가니 되죠 심라가다 그 데와즈라 그 마수 나수즈다 아랑크 트니뇨니 토마즈라 지안치가 그 등에 탐치라 아니까 니코다 그 지 진주노 다네 지그즈딘이나 심민주노 심토모 이거 데치케 라밍 요크즈노
1: 제제제 따트링은 신영 지그르란 타드나 간로타르 송기나 샤오게티 송토닝 샨든데 당니노 양치르트지 시시네긴
0: 오야야 쮸미코
1: 레드나 마운바나인 큐로스급 샤즈크 촌이 좀 이르다 사발이니 다시 먼든시
0: 야 특지치
1: 야드나 네크데모
0: 야디모

0: 야쪽분안바디나 참드네 체르마 르터치케 젠친 파마기라 케세르고누가 멍른데 산신낭 주일 레티나 영어 쪽부즈케 클마 카프르토요케 치 쪽분디게 카프르니레라당아 멘테테 알마 르터치케 멍른데 산신낭 주일 왜 쪽부초디모
1: 我跟你们听到没错，你们呢？你们也听到，这不个，我出，他通过连线的，就得等了嘛，来，他这个真心爸妈给了开始，有个那个忙人的，是个老几个姐。昨天给用了，旁边老几个在这听的嘞。对。这个爸妈就是个，这个的，这个的嘛个。
0: 是个，这个是个。爸妈就是个，这个。啊。这个的呢，他们家里面才能啊，爸妈就是个，这个是处理完成的，过这个一个大哥。
1: 오야오야
0: 특히 제 좀 얘기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소 만큼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서 와 체크 사카 나와요. 야.
1: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저 아래 공 장소 만큼나 다지냐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소 만큼 다 사가지 지거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거 덕대나 캐니 얻득지 좀 좀 먹사세 그 저지.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게나 무즈 찌가 손속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데 땅이 힘들다
1: 아마게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 손놀이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모 난 나쪽으로는 계속 화롱 거라고 초로 거라고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진다 까지맥 나 가모랑 아니가 더니 덴톡치 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니나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데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라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모 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든슨
1: 아
0: 젤든 거트
1: 아

야치딩가 년컨조 보나바 디나 와능 천제 포냐게 타퉁고 렌첸데 지그데 주아용 티출 망아즈 메케 지긴 터 청미 헤름데 라마 라무자게 카트 카르피 나이 예심 손세르고누게 랭싱 바제긴 청미 센시능 버 르가세시

0: ཁྱི ཁྱི ཁྱི ང་ཚོ་ནི་སོང་ན་ང་ཚོ་ཚང་ཚེ་ཚེ་ཁ་སེམས་ཅན་ཡ་ས་དེ་སེ་སང་ཨ་ཉན་ཚེ་ཁ་སྟོ་སྟེ་ཡ་ས་དེ་ང་ཁར་གེ་ཚང་ཁ་ཆ་བ་དག་ཁ་ལོ་ས་དེ་ང་ར་བོ་རག་ཁ་རྒྱ་ཁ་སྟལ་ལོ་ས་དེ་ང་ཤར་ཁ་ཏོར་ཟོམ་ཚེ་གི་ནི་བ་དང་ས་དེ་མ་རེ་ར་
1: ཡ་ཏི་ཧ་ཅེ་ཁེ་ཨ་གུ་ཁར་གེ་ཁ་ཨོ་པ་སང་ཨ་ཏ་ཅི་གར་ནང་ཚར་དོ་ཁ་ཏ་ཏ་ཁར་གེ་ཁ་ཨོ་སེ་གི་ན་ཏེ་རང་ན་ཁ་མ་ཡང་དམ་ཤེ་ཅེ་རི་ཏ་ཅི་ནི་ནང་མན་ནེ་ཡ་ཁོ་སང་ཏ་རེ་དི་ནང་རག་ཤི་གེ་སོ་ཁོ་སང་ཡོ་ནོ་ཏ་ཁར་གེ་མ་ཤེ་སོ་ཁ་སང་དེ་གི་ཏ་སང་གུ་ནི་མ་རི་སོ་ལབ་ཏེ་གི་ཏ་སང་གུ་ན་ཨ་གུ
0: 가르까 허로 따르고 가르까 피아 따르자고 호로 정 가르까 따르자고 토라르 몰랑하기 그렇게 가르세기나 이거 냐당도 이거 녹화 짱랑도 이거 냐당 녹화 짱랑도 이거 녹화 녹화 녹화 이거 녹화 녹화 녹화 녹화 녹화 녹화 녹화 야, 너희 나 암소니 소나 그렇게 강세나 낙탐샤에 가르자 그러네도 낙타 이거 걱정 조르자 네 모든 암이 칼라이니 낙타 각죽도니 나 네 모든 어리비나 나 마리세죠 어레 남소니 소나 낙스커제르는 와하위 나 동네 거자나 마티사리 낙신우니 마시 낙기노랑가 마시 낙탐샤 그거 야랑공거리 루녀신녀 마스동세리 가마루 짝하동세리 나로 체로사리 나랑데 쩨마고니 나 소심시 소스탕 상상가로고이 낙시안 꾸시안다 세세기로고 동들자 나 우차와 끊으시 소성가 나 소진데르가 와탕통와 디마인비 켜게 강세지나 나데 켜게 강세지나 유치통 그때 뭐요노 것인고 때는 켜게 강세지나 어레 니흐템
1: Rejo Bunamba, Kuni, Mazun, Jankini, Tumbin, Jansipa, Tatarjan, Tanhuin, Dandergur, Gimson, Kachin, Joji, Dating, Kawaiko, Longer Jane, Kog, Mangazusha, Tarangazum, Tata, Chenambi, Yanchir Gasarina, Gardinche, Dinasuni, Gartha Jelly, Dandershenkina, Tolun, Jankini, Tumbin, Jansipa, Kambu Gardi, Kirk, Terung, Tanhuin, Dandergur, Gimson, Kachin, Jensegundari, Tommy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Gasson, 나로
2: 야리코 다타이나 나르탕힌 단더거 겜친 코티 달린드나 당고든 바든 거 카가남 우찬 부그남 쳇거 통펜펜이 달리 흥송탄 부르더거 가브리디 달리 추르캅스 와코 탐드그리고 추티스 와코 찰드그리세고니 겜친 라카닌드모레 인 나랑 카르파안 우크치 똑고너리 하장 뜨그레 인 우크치 무고너리 단디스톤이 네테랑 츠샤난군이 츠샤고너리 갸라나스탄 츠글라고너리 다츠스 츠카마스나 유파오 인종 단톤노 마레 다콘스무 콤바 마르피나 르쿠츠스무 인종 톤톤노 마레 다쿠이트라 차마 참총이 단드가 또트라 라마르기 네란드가 니스탄 쿠인 단더거 겜 튼더 대랑아라 까와지기야 롱르제나지기야 다샤롱 제롱즈푸야 니 카모고 나르타그디기야 니 츠쿠안고드르그 나르타크스고야 니 톤코아 컹크르가 셈타크스고야 지주 어짐천 라카닌데 모얀 옛날 옛날 그땅회 세고는데 어디야치와 안그나타오드그노 똥사파 마펑근 초타오드그노 너자나만다니 저기 컹다드그노 너 정아만다니 타서 준다드그노 너나 하모든가 럼짜모든가 너 아크요티 타소 너 뜨가 대분좀디 타소 뜨뜨게 송나 차고디 딘노르체 송나 푸코디티 너 하케치통오디 너 워츠완 통통요니 너다나 촌다다오디 너 챤가 똥다다오디 너 야스탁슴 치베르디 오조게 코디 거 양촌 친치대 코디 너긴 가슴 찌르긴지 카므리 코디 카므르거르 쯧쯧게 코니 다스캄더도 칭촌나 너쯤 흑갈아다 마셔 비치그름샤네 요너리 너모모 니가 알랑납숙 뚝탕 앞에네 요너리 너 친입샤나 띠입샤나 너 직팀샤나 고콩샤나 너 담비 치그 판샤나 너 직팀 코링이 묵샤나 너 자나 뭐다나 너 그나 멈춰나 거탕니 다 치드르 길고모라 롱거적튼 잡이다리 다탕크세 치메롱아 다크이거 스마브적이다리 다마랍샤니 디모그 암니 아다르카요너리 레탄도 장군노라카 장군다샤리다리 뚝뚝글라 장 나갑샤리다리 다 청암 청장고 훈이디니 아 다처처 그리 이터들이 다소 다우 그탄 그 그리니 접선도 다 쫓지 그러냐 뜬지 샤치 그만인 그고 지다리 그놈 걸로 꾸녀다 놈 그 카리다리 사콜로 꾸르차한 뜨거티다리 다 첩실란 축실이다리 다 철지가 소르지기다리 다 칸가 용뜬아지기다리 다 나나가 초뜬아지기다리 다 참더니 뜻탄가 리치면역타니 나 알롱리치면 극뜨니 다 카송 아르진디 모즈가 잡통노도 니마시 그르카차 흐리리나 니마르동 거르몬 브리에니 다 첸나디엄 첸디모레 레타 그르게니 삼바찬이다리 다 쿠마찬이다리 다 그르게스테 쿠만중심모 다 스파탄 파사니 어게론 우체콘 근고 첼리다리 다사찬 도튼 도르말 니마샬로 간티 너니 스탁차리 콘탁탐 쿠초케지기 카차르 콘탕 치그 쿠초케지기 스탄도이 콘탕원 쿠초케지기 원란다 어른도 쿠타게지기 다샹마 어르티 쿠타게지기 다샤르그라초 도르지케지기 다디크 샹마라 쿠르게지기 스탐샤크 럭뜨글라 가지기 스타디크 디더디아 하니 다 다초초드그레 답저디 다소그니 다그춘란더가 겜천즈고 노노 마시크르카 차크리카 다마르동 거름 브레니 다르점천라 칸인디모레 옛네 옛난 디스토니 니 후이랑 투각지데 난데가 니 톱카르지나 고난데가 테랑타 참보 가리고 섬컨컨거랴 투타르탕안데가 루르르가 거갸부 타라신데가 섬컨컨거랴다 와드가다그체 키마총탕아 팀바드가다그랑안데가 딱치샤알라세 주점천라 칸인디모엔 담벤더 급뚱 이달리 다가니와 이달리 니헤디리 용나 랑게소 톰네 이나라 오 담데야락 치티나 모마짱샤나 디스토나 다트잖아 만다니 다크나 멈춘니 오 차르 끄그닉사 강말 다 쪼그르근 고폰 강토 디모 뜨그득 다 키파 망아리 크시시비 쪼까 망아리 거스 다리 샤디 요네나 다 샤디 요나 코디오크 다 시기 요나랑 디오크 디다리 다랑게 존지나라 오소진 땅흥 그르기 접선 디람니 크시게 동 오시게 디다리 그니인 동 올럽 그 디다리 다 삼바 카루 똥다드기노 예섬 탐문다다드기노 다 점천라 카니니 모엔 너도 따와드간 촘네이나 땅흥 더 소드비다리 크긴 던드리 다르겜천이 제지점천 식샤나 타연 야티 토르바진다 기템바진다 샤나 다션듬 거르게나비 다카루 샤빙에사 단노코티에사 크로사 카프트트리사 노곤탄노선다이사 크루라드 롱데데사 노코쳇티캠데데사 데토네이나 콜롱도 피글랑자드고나 쿠셰도 피카다드고나 노카츠 코파르투 디디기다리 노데르지르무 튼텐텐이다리 테르마타 코치글랑지 카프츠고단지고 쳇치 쇼코 데리타소 다스탐치르파르카 카킴데 야르두산단다이 쿠키미가멘 부딩단다이 저창근념니 저창급담니 디카프소단니 점천라카닌데모레 레타양 코타창스모레디나 서우치크세시디다리 노송파마양리다리 저런 수이다리 참고나 뜨게 용내나 따따신단들그카 그렇게 카스군다도 다른 바잔다 팀바잔다 다 아웅잔다 파카잔데 이제게 용나 디통나 답잔나면다니 다 끝나면 총니 다 고지장 그 트요크 다 곰지장 그 따요크 지다리 어야 다 땅고 그 탑승 뒤다가 소업종 있는 것도 땅고 인담들 있는 그 겜천데라 옛날 그렇게 급동 어디 급니와디 급선바디 급지와디 급나가 그 탑승 대톤디 다소 지모레 답들이 다소거니 어야 다 땅고 탑승 뒤나 다 땡도 그게 달리 아니 네득 첩접접 달리 말아 쉐트니 좀 선라카니인데 모레 어느가 쉐트 너르고 지 달리 땅고 탑승 요 그거 지 달리 샤너즈크 츠카 한자 고지 마라 롱 하르지 버기 지 마라 때나 내라 까 지나 이 놈을 지나 지나 이 사람

0: 아망 춘 초비 양신을 이송비 알랑가 데모 아망지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센 서
1: 아망지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토파 촌친들이 인지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야, 냥니비 냥큰 쪽부남바 다양 디츠크 흥게 데릉게 디츠르 찌릉게 촘친더라게 렌친데잉 지그데비 디츠라 톤타 남바치 디어진등아 촐렌친들라 센시능이데땅 렌친들라 특크르등 자초르 긍릉진노 양치르 과친 치시바긴 디나 데릉게 렌친데 똥침드니주고 레친디 좀직바등 논진바 체릉 로마등 좀진간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3: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마른 친이니인 따디모

야 형님이 두고 정청소 지난바디 모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대냐 나 조종 오르가 동청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두고서 제 고디시비 디주도 가마 납지랑 거 나 종시비가 측그 타동림친 나니나 두고 총총치리 듣고 두고 보자지민 리 떠나 두고 총총 청마 감저시기요 리 두고 총총 청마 그 아야는 거 공성도 시보즈거로 쉬라 다 기르긴 게 저거 그리 시아이나 초코 다나 영 나충시 비가 슬림 생근능이 포자림 그 아야는 거 이제 나 공성도 시보즈거로 쥬라 능기서 돈이크 군이로 쥬 리시권 차르제나 초코 디시코 삼슬이나 초코 망아즈 저거 총총 청마시했다가 리 떠나 나초 소쿠 사로인 구숨 준대니 나영 더 제니니 제니르 디쟁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실행해 문디에 당행 당조구이 나총시비가 측그 산총 동우 조기 뒤인질근한 식당들 그나 조금 총총성마그영 공급 등 같은 이 됐더니 런거 로카 등 잠노그 실험 망하스급 정주 능기스 런거 파사 파일라송이 됐더니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스 대화가 능나 다 실러라스과 린히니 런거 파사 파이크 최친 좀니 더무가양스타 히노그스니 영 조랑니크 Hinan Donu, Jangnan Donu, Olongo Tsamnuge, Dai Hatamangaz Jangjun Dayang, Sig Gachinanga Dun Chainer, Nungis Jukushong Samagayang, Renga Pama Aka Anita Sama, Chung Shibi, Gaps, Yangta Gandas Gandugali, Tsarlong Shons, Kachu Chiganuga, Yangta, Yangna Kachu Chiganuga, Alatang Alakh, Shilala Suka, Gangangs Yoka, Chichiang, the Yakuzga Jangitina, Nazi Renga Rinin, the Tanjana, Manim Kumpeta, Yamba Sushika Chetang, Dying Likazi's Litoka. Ritina Tundi Joki Tinjergana, Jokuchung Chung, Stanzen Gumbugalanu, Sila, Jixi Savi, Ayang Stasigunu, Silander, Tiranchet, the Gordisio. Ri Silandin Jina, Kasu Hobjag, Girgin, Alain Girgin, Chet, Jurinian, Nungis and Dishua, Gashin Yunuga, Rangal Hogatona, Natavin Juan Tangin Yuna, Kasuga Samchi, Nakar Yumarjit, the Nangatin Yamaksita, Jixi Savi, Ayang Stasigunu, Silan Yamundi, Sinan Juel.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따돌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종
3: 어종 따회 아피 흑진으리
4: 흑샤빠 버위 댄차인
5: 대여도 원인 간차인
3: 종보 청청토

0: 아빠 다 고르지래요. 아마나 마 퍼그직 등에 있다. 나니 쳐지 고래.
1: 알랑이 퍼그직 등에 말이 지나. 머킨 퍼송너래. 알아다 퍼송너래 맞아. 강터장 메송너래.
0: 아빠 춘데 딱게 뜨고요 키나.
1: 다른데 소트라 메노리 나 로충리 룸차리 흐사리 장르긴 인도다. 글랑 성친 노르 뜨고 냐사 한다. 만 죽모 뜨고랑아 구등스 구등스.
0: 랑 성친 뜨고 사리.
1: 글랑 성친 지나 성친지 글랑 성친 노르 그잔드지. 그다 서른들 말이 하른드지. 오지나 또모 요쪼 말이. 니 암니리 추 양미리.
0: 또모 터드니 노리.
1: 터니는 말이다. 터제니 지금 앞당나 어그와금에라. 어고다 루 오일즈그나 요땅노마니 쉬디 캬브니 바땅노마니 능니샹 싸스므 쯔쯔브나 마리 슝하하 쯔거르그묘노 마리 어른조리즈크 루송니나만 죽음일즈크 헝땅니나 다지스키나 르곤스키나 마히니 나다다즈그나 요크모 시히기
0: 아빠 추토모도 제치치
1: 쿄초 촌쇼키 토모토 히송나 첸데라샤라 쉬마라 쉐치밀
0: 아빠 언니가마자고 쉬만조리
1: 쿄토
0: 아비 나 뜨거 나 아마 작은 조지
1: 초 뜨거나야 초 뜨거나야 초 뜨거면 뜨지 체보리 아르그면 너럭힘 청아리 초 언니가 니셔들이야 나 언니가 초 아르자리야
0: 아파 가나 주 용코고
1: 사르똥랑 입샹르똥즈가 선차게 용코니나 영샤메티 남출 웅리인즈니 처메티 루리 아르판차 나즈글루인 게 아로뜨고 스라크브레
2: 오 아크브 데무이나 유나브 달라요라
1: 아, 라라라, 조용 쉴질 마르지 그따이 그마라 그리 가역끄시와린 군장 고트리나 하오 냥르지 흐사르라 머츠그지메크무 야로 끙게임
2: 아크시프즈그리나 나 추슬은 께서 심지글한 쪽고 쪼마 팔와즈기
1: 팔와즈기 노다 파리즈그나 용고드즈그히가 아르바와즈그다즈기다
2: 오 아크 쉴른다
1: 오 쉴른다 다디 하즈응오즈그 우리 샹즈응오즈그 츠리 뚜르깡리 거팀 토사즈그리 밀잠츠 치그당 사브사즈그리 알랑사친 크나 탑군즈고노르 타짱이 크나 가크르즈고노르 니크슬럽 샹츠 케서브지당나 쉬시트마니 마스니난 하로마니 마키니 가다르마 가돈자즈그리 돈나마나
2: 첸첸 쉴른다 아르죠옥치그르카라 하츠리 칸조
1: 아랑아 카르나짜리 스발리즈고 따뜻나르그나 세르그나 초와메크 디초 철가용니브지
2: 나 용도는 쏘고 가니요 지초 코르즈기 제가요니 가니초 가자즈글랭게만
1: 오 뜨모즈기니
2: 오 레아크 뜨무 싸무즈긴
1: 싸노샤나 싸가 까노이나 까가 초르흐퉁 차나두이 코르제크 깡퉁 소체인지
2: 오 아키 르흐치세코카
1: Lachi marchi seke chiota tartin zamzg sojgna rangi lushan doni
0: Wase aga de chidin zaji okya
2: Gozo chidin zgar ki mar kar gard
1: Aroshal chunga zarzri ekonomana Nosu glangron dum nganzg yo seke ya Lachi terne meno man terna ngamnig zglen zg yengok Nekr ngarpa na basur der ngamung ar ngukai khatsa tsakwa yongnar len zg mari Karsang terang da mien ngambi niga ngamba yegi sha khati niga chqwan zai jigmi lafti tsigi khugi tar chgun teni tna tnen menu sala toni dugun dara ngani ge thwa wa tu shar gungz ke sha dv china tra sha zg sori go
2: o tangi hita aki chaga thugam chigam chika thuga rngu yuga shin se ko kmu
0: ole aga dar gu tu kodari ya
2: lagchi ta muzim shin na aki gungz ge shan re la
1: chho tarung chigar dol ni yami kumani jeli yonu khabji qirgini khan danru chu khagir alug mini shar gungz ga ji ji sekonrela tur na te na khananga yongji are
0: apa na te ji meku
1: si chon dago kamara khar ga dos
2: ak lo lo ta chu ta dig sir kamand na mi mashim kam sam ba yar shi biner je man ki ka pa yar kilin chil ma chin go kun mar jeli yonu rar do yami go kun zar jini nur tap ka ta ta chok chi ga re go da ta
1: ole ni ta ni ka cha sha na ta ko amo Tayinata ngi chongan samjirzgan dordudgi
2: dordudda ktaru ngi gjalin jimela
1: aro ngi ngatugni jiri yonu kesir kerjung chundumu tsigiz kinanga so achlari
2: chirgi samzgi margo
1: aro tanata ngi lingo
0: apa chumadu shuranga yore
1: ot qori xshugzgi chegrata ngara ngari nga chungritan domozgi ya
2: che hawa ngi gachigir krata argi wazgri
1: Nil hawe ni gita gla ala la mo ngni blang gi thala la mo thalan tin ala gla gi len gi gnam sa ni ga kaftali nirda ni ga thang pe nyong zi
0: apa to so na ga ton dog zri
1: Nil hawe ni ga chig tharang ni ko su me ni thang ni erg su me na zgin do ni nga chung ri ta zun dung ar zani da yi arar ni cha zg tg nag ni zung yam chi ye tog zg tan do yi gom lag chu ma am nyong zg tam kar chi war ni shkug ma am nyong zg
0: chim sha chi
1: alang ar ji kesir ja u khun ara khur b chob jil yo zg cha shang da ma shang cha wen da ra war b chob jil chi zg ne k galang ro ar ji gran dum do a re khor song na zg ran pin ran dum da mo jo long song na zg ma re go чигм чортын карын гонгу яхтор магмар усотой нингэр лавзо лалиргын цамо демо тэгэн тэгэр гойныгын дони
0: жали тхошата
1: чу карсын терэн гэртай ноцам чыгавжыги хамар гокалдай кимжэрэн гүкүй кимцэн уртунга хэли чигв дэмба махцо орзэн бахцо яргон нихэр махцо тевнэг сой гаяцар гэби марцарти данызгын дони и чуртунгсын матэнго
2: ака чондаг чигэн акрадан димизгрим темун темури Я, та ще легче лінгу жігдана?
0: Я, пату, на тангі лінгу! Лоя!

야 년위 두고 총총초 슈니치 디스 통통디능아 렘츠 홈마가 추니 셴누가 캣테니가 켈렌치시 주일 두고 총총 망아즈게 킬요지르삼가 양 두고 총총 켐메나 참마가 도자르지마 아르신자 니 켈렌시야 리 켈동무 끙르지 땅나 제가 참우 청나요 응아르조리미 얼구 아 응아르조리미 얼구 자리스 군온다 존제나 아 다 니쯤노 아니디므노 안더 디한치니 아마르푸 체크 포팅나 호우슴자 참압지기세 군온다 가능 그 술 다켄데 니나 바지르 다킬흑사르와 다크브 디그니 도모가 남바즈그리 리 타나 타

0: 야세든지 상관한지 되나 군이 같이 십바가 보통이 어쨌든 회단 신전들 습급 나와그 그 시험 받등 텔레비전이나 아무래도 세르글라 속바 냥거로 뉴스기너 되나 다리기 리슨 대응 지기 되지 좀 먹보시기 메이크 지금처럼 같이 얼마 담든 티클랑 위 영향 티크 몰음 될수 그누가 그렇게 냐면 되더니 판사나 데모 주기 레슨들 그 손으로 받은 섬든 간크 바처럼 자시라 따클 바식로
1: 저쪽 따클 바 언덕 세랑 등 손은 인신이인

다른 거 파마 등 천문도 등 산도 야는 거 뒤척지 보는데 이제 나그주 다 공성 그 전단이 양난 거 수운도 등 산도 지 야는 거 좋아한다 지 보스러는 대단하다 그주 가톤데 너는 그 다시라 도전 조조 그 자지그다 다군 양나 송구 사라 송구 좀 주고 자지그다 다군데 이거 디젠글 호트나 바조 그 가상 대랑 내 그주 단디 기르긴당 양나 로자라 속한다 그 정노 그 리샤 카츠가 안저위 니시라 로브찬 존조디 자드라 타쿠네 까요 송구사라든 고스톰고나 조 로트나 바존 선지 나라는 그 니타니 다 로브찬 조조 그 자드 타쿤 셈가 타쿤 양나 그르그 로브찬디 인체르고노 그 당이 보 당 영나 그 소중 요치라 속관딩에 되니 자득가라 꾸리고가 니글라카니 다 참더가라 파마존 손지나라 라는 그 샤인디 소수가 요과리 저 갑다즈가 요과리 이 알파드르게 샤이드 로브타 손나 길긴 그 칼렌츠스 이고노 로브타 그 지글음 쯔고노 소중 요과 이고노 라스과 그 갑다 소수가 요과리 제위 다 소프트한테 인조근지고 그냥 나도 그 사람은 그 정도는데 자들아 다 꾸니고 그러다가 저 같은 때랑 대지 소프트한 조조기 님마 자리 말도 메뉴가 갑돈데다 소프트고를 끊는 나 되게 로나 총총 장고 그렇게 소총 그런 바가 제인데 장고인데 能 하는게 주라 공천디 공모츠게 가시기냐 주 너무츠게 가시기 랑조 dandatsi gaya chik lopka na chik sar gwanar taga zu ayar nang randi kaptuwa rana nga shayi ta chema shayara yuwa yung na dandatsi gaya chik ta ngay lang zi nara re chak chik nga si ga ma lang ju gomu nga si ga manya ju yang na sama tihtara sa ju la sukan da ga chik manga zi ngan chak ga song yo ka di chan ga dandatsi shayara kar ga lopcha ga jiglam tara lopcha njo ka ga nima chari yung di nga shayi nga kar ga lopka jik di na ta shayara lopcha song na and this is chigrang rang ge shai de zge galin and mini and mo shig jo di jang ge pa ma zo ge di shu ga zge do nang ge yang ha jang ga xian bu le ta bu de zu shai de lo zhan jo kan de pa ma ge ge lo zha ra ge gin de ge galin ci zi yi guo nu di shu ni zge zge ka da lo su meng ai ju ta bu de ge jam de ran de zun zhan rang ge gam na yo ci sa zu shai de ji ka da ra lo su ka da lo su ran de zu yu kai ju de da jang ge ga xian bu le ge ge shai de de teng gem sa long shong guo na ta jam de ge ra yang na pa ma de zu xi ge ge le yo ge ni di jang ge de nang ge lin cin di nang ara ge ji xi ba de teng gem sa long zhong ur 첨성가 망접단 본단 거지 그노 좀이기지 고르기 자유 쉬니지 좀이긴데 이렇게 다 주일 좀이긴데 선진아 총어 이게 작별 같은 거 그리고 그 좀이기지 된데 단다 그 가이긴지나 시바 대통령 살롱 좀 첨성가 망접단 본단 거지 그노 더 인지나 그 뜨긴데 뭐가 비니 말아 참바리디 니셔로 그 참바디고 디나 이제 갑톤데 네, 시바 대통령 살롱 중으로 침성가 만접 담본단 곳에 그 놓고 좀 이게 치다 주일. 이나 좀 이제 그 도물은 이나 좀 봐 보고 침성은 시비 롭자 도마 인지. 파마 등 어떻게 알긴 된지는 롭수가 롭들라 히데리. 가차 옆으로 샤바니 그들름럭 부른즈 비와던 침덕은 살롱 중와니 시비 샘글 세위 와지 샘크도 비 소수가 늘린데리가 시바가 마음으로 망도 담보는 당신이 욕거지 다튼 아랑일 살롱 등 침성 참튼 나그니 침덕 남라 럭터실 초비 휘종 남이지 우존도 있장 시바당 산다 세와던 리히지 초의 공습 담비 살롱 중도 나치 아랑일 살롱 라데니 마게지 데스키 체스트는 먼저 시 발라 냠타 소십샤지 인 양덕 비소수가 따와드니 시퍼 날디 데텅기 첨정 코리 집된 거거스 다트므링기나 시반다 데텅능 살롱 종종디 아 첨정 거 망접 담보즈 첨정이나 양나 첨덕이나 양나 파마란데 라스고 그거 샤인데 데텅근은 살롱 종종디 아 다 망접가 요과린 지준딩이 타나 샤크요가 데단다 지대는 거 좀인데 그 단디 그 동원에 있다죠. 그 동원에서는 갑다 시했던 럭본된 바. 갑다 시했던나 서즈르드나 갑다는 첨층근제와 진의 종비 그 좋다다 버리지.
Gayang tang zhong zhang gyab chur chi ya dambi kabdab shi tang zhigbayi chamdak yu shi.

0: 저 동무 동무 저 캐튼 저거 여기디
1: 응응
0: 야야 아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제칼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1: 응응
0: 바이거 그룹 개마 가루진 바이거
1: 그룹
0: 개마 가루진 코트 고미오 링카비 야 고미오
1: 쇼영
0: 지금이나 네 템바 벤즈 건강을
1: 템바 벤즈
0: 응응
1: 템바 벤즈 샤
0: 응응
1: 다니
0: 응응
1: 다니 티어
0: 티어 응
1: 다니 가방
0: 가방친 아리 아리 템바 벤즈나 기타 고노샤고노 샤쇼과르고 티어 가방친 너저우래라 야, 저와 너무 랜다노 하장 듣기야 저와 선방문 용고 저와 선방문 듣고 랑직 그 멋정 치망 누구 샹친 강자
1: 랑직
0: 그
1: Rangik
0: Chimonoga. Rangik Matang Chimonoga Shanchin.
1: Shanchin did Dordal, Tilan Amuga.
0: Dondizana?
1: Amandi, a Dordal Master, the Donchil Queen Jordina Pigeon Donchin and there.
0: Tomar Shanchin Kangin Matang Chimonoga Shanchin. Kangzi?
1: Shanghai, 파는 루사주 이런 하게 있고 이 당시 한 진짜 동치터 니기 잡는 루지 지가 그 나이 달다 파침 좀 멍수다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충먹거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카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아래 엔더지가 조금 안 받던 잘라면 그거 소소나 탈동 라즈진 비르자 치미 조금 안 봐 토머르 도군 거 가르뜨진 임 젠들 라싱케네 젠시어 뜨던 보 알와 체흐 잡자 알마 응이 저버 어머니 아래 대나 참미 크니가 갑스 나로
4: 야 참미 갑스 나로

땅이 또르시고 총아디 마츠고 야라가가로마 마차르근근공이 꾸는 아고 야라가가로마 추친다거티르공아냥고고 야라가가로마 아치샤마이는 도칭아르고야 야라가가로마에디

땅이 타치는 토가 토군 아고 야라 아거 가로 마 양한테 가 창냐 마 그다 하비 오고 Yala agar galo ma ang inta chang am shil ta chu shil go Yala agar galo ma ta chi chang am

하롱에 나타 대고 불까 남지고 하로에 맴 보러고 싫어라 키는 건 하로에 아셔서고 창어라 세노군 하로에 짓던 채너고 하루에 돌게 그거

하루가 라수야라야라 영야라 공안 두고가루로로 타로리 고영아 칸칼라 동스테모 타르고가 스그탄디 사파글라 타안카만 제영안 고로미 쇼탕 타롱 안디엥 샤니 셰스마 타르체 간디 에타 차르드 거그네 셰나 타르드 거르트 부친 아 카마르트 쇼크 타카마르엥 처르마 치저그네 타르마란디엥 침치 크그녀미 타올란디 에타 치안드 쩨엠비 영르종 안디엥 냐스 이르미 셰스마 zonar da so nga kam after shoka da kamare

0: 바로 조실을 용거 바로 제시를 용거 아니면 나후자고 바로 그냥 나들고 잠에 나타지고 바로 그냥내고 아롱하고 용거로가 제 죽으지고 아롱하고 다퉁하고 아름데 나디 모야지
1: 통디디 천내 동침드니 죽지 내 천디 소음증 반지기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봐 세롱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인 Her number 2, Drahi Delgshi.

0: 시진핑기 조단기 개부 압둘라 구도니부타 제미나고타
1: 시진핑기 주둥케진난데 양답의 시공 체제 따와 죽부터 락린다르베 롭종 롭스 춤제 사덴다 갸기 동마다 락린다 미마 로규제기 십시 틱톱에 춤제 엄마 후다 되그 시 년도 나왔다 차이지이 중앙 등조례 등 구제 조정기 총도 조정 나와마세 송시에게 나왔다 리시 총도로 휴고마세 송시에게 나와 고로
0: 중앙 인체례 공기뉴르제 곱제토 락린타 미마 루규제키 십지르 틱토베 춤제 엄마 후다 되고 시바 비외고서인 샴팅디 선규르키 낭드 십지남 세로나
1: 디글레 군에 비벤니츠 다와제베체니슈시닌기치로 남디고무치의 Abdullah Gudo Nibie, Xi Jinping Ki Pedro, Zhongguo Mimang Jingzhu Ma Ki Sibjin Ruga La, Sikshim Nan Yu. Gigam Nibiu Zobda, Sikshib Dikbui To, Chilo Nang De, Sibjin Ruga Ki Mugri Namji Ruda La, Sikshim Nan Yu. Abdullah Gudo Nibu Ni, Xi Jinping Ki Denshu Nangwa Dara Rangye La Gyedun Cimzhi Nangwa La Pei Yu. Gizu Shubwe Zegu Juk Jiji, Zhuxi Xi Jinping Ki Gyebo Abdullah Gudo Nibu Da Jimu Nan Yu. 시진핑기 중국다 조르덴 파라 친지주니 로시주 시구 송춘 초니비 톡다 파라 숨투 펜준 진조다 자념기 따단 진바 니베 냠레지 치바니 지조기 럼루 민저바다 계급 지중 민저베 냠레 냠게다 베레다 펜준 지시리 진비에 순념 퇴베 준주식시 니동 중을 노롱한 주 튜몽토 중국다 조덴기 탑주로 대제와 조규 협자 체대 초니 지와 공비 동외 리우 서버식 점유 성신 염제기 계지다 서구기 튜법 듄도 낭던 티베 표송 쳐봤다 순수 티베 치베 중국다 조덴기 제와 조규대 계급니 비미만기 튜몽기 제와다 튜유라 콜라시비 호조 염제 장도 장비기 피조 침부타냐 튜유 지대나유 시진핑기 초니비 수균 자조 다르베 동화다 덥주태 편준 이지 지쇼 체로 동화 니베 염레 습도 동화 총만 로레 습도 동화 중국다 조덴기 탑주로 대제와 공배 티베 치와 용규로 구디 동화 제기 토네 서구지 시디다 딜링 다르게 제기 치 균제 미바라 리기 후다 뷰교시 대난유 시진핑기 중국 조지 조르덴기 서구트 등배 제배 믹세다 케지 뉴바라 동진 치봤다 조덴기 계급기 따 호한다 딘자 공배지 기변제라 순종 체규로 갑교 타지도 체규다 조덴 초 바라 시슝다 스다 팀주 리공 선에서 림바카기 종 습도 단데 개요 신진기 냠뇽 비리라 숑능 작도유 중국다 조대 냠레기 무원이 니베 냠게 임베 조니비 공베기 탑주 지투 나르베 띵 습도 동왔다 벤조 뉴종다 멍시 지 괴족준 팀주 대가소 수균 격공기 냠레라 숑능 작바 정진 벤조다 미답 징뉴 방면 뉴규소 냠레기 퍼시 사르바캬게 동와 롭소다 징네 Cenze yugur soji beri cho yongne ding sabdu tongwa. Minu zhuwong gya jie tongwa. Mangsim jitu sabdu tongwa jie che gu. Zhongku choji jo den cho da nyamdu. Kola shibu chungo chenpu shi laklin da de nyamzhi gyezo so chongmang zhumshi wo. Tunju da xiongdi la xionglun gya bata. Nyamzhi gyezo dewar chebe geji ma la da. Geji jari mengshir chebe geji chiklam la. Tumung to sungyong che de meriki le wangjik dun soba zhukyuru guidi tongdu yoji nendu na yu. Abdullah Gudo Nibie, Zhongguni, Lepjingi Gyeqibji Yinbata, Zhuxi Xi Jinpingi Gujiwo, Lepji Kongbeji Chumze Topjing, Minamgi Yimun Chixinyu. Jodenda Zhonggui Para, Saxing Denbe Tepjuro De Jewa Zu Yuejing, Chonibu Togda Parasumdu, Penzun Zigu Da, Rogle Tumsup Chibie, Kekunga Ki Nyamle.

0: 다는 베이징 제 디스를 읊질을 했네.
1: 코르는 워클 알론팅게 수비 산저.
2: 냥크남 바 제수디무 데릉너 저시가 다제 비치니 찌그땅 자시가 다든 비치 주제 워시가 다든 비치 주제 연라 잘럭바리 슈니 텅디 쇼비 산제 렌천라 삼버가스시
3: 에르자캅 치투시 시진핑기 친예진인 접셔주르 멍멍 속긍 채무 촘신 샹머름 자구데니 에조든체 제우 아부둘라르 캄청니피 랑르질라 제든 참득 나버스 맘살레 남디 고모치 텅친데 템진 메르주 녀치급자바 아부둘라르 캄청니파 땅 냠데 Donkur jetun samjig nawai pevrugse rjepin dang simu wajig lonchin gjon bam shimje lonchin sug yule Donggong zhongyang chasu ji ji ayun zhongyang shetun li dun yun tan kang zhongzhe kang ge zhuren wang yi su sma phi bin zai gur xi ge ma hun ro qi de ge jordan dang